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다. 염전은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닌 혁명 근거지 중 하나로 일찍 항일전쟁의 동반 근거지, 해방전쟁의 든든한 후방, 항미원조전쟁의 전연 진지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열사비, 이는 연변혁명 역사의 진실한 반영입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로 연결신은 일련의 중대한 혁명투쟁을 겪었는 바 간권 혁명재정 속에서 수많은 혁명문물과 유적지를 남겼으며 혁명문화는 도시혈맥에 침수되었습니다.
1: 연변은 로혁명 근거지로서 빛나는 혁명투쟁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5.4운동 전후 막스주의는 러시아 원동과 상류로부터 연변 지역에 전래돼 선진 청년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1928년 중공 만주성위원회에는 연기련 룡정촌의 당조직을 설립했습니다. 1930년 중공 연변특별지부위원회와 중공 연화중심현위원회가 잇따라 건립됐으며 여러 민족 인민을 영도해 홍색 5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1930년 10월 10일 조선족 흑지대와 적위대를 정돈하고 구성했으며 반일무장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했습니다.
0: 중공 동만특별위원회가 설립했습니다. 항일무장은 유격근거지를 기반으로 반토벌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했습니다. 중공 중앙의 항일민족통일전선 수립에 관한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공 동만특별위원회는 4개 현의 반일 유격대를 기초로

0: 이는 당시 연변 지역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천여 명의 반일 대중과 공산당원이 수감됐습니다. 철창 족쇄는 강철 전사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1931년 초 중공 왕청현 위원회 서기 김우는 옥중에서 비밀리에 중공 연길 감옥 위원회를 설립하고 탈옥 지휘부를 세워 탈옥 투쟁을 적극 준비했습니다. 1934년 여름 반일군 중 김명주가 일본인의 모욕에 반항해 리간수에게 매질을 당하자 김우는 앞장서서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날 밤 김우 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김명주를 즉시 치료하고 리간수의 직무를 박탈한다. 둘째, 기타 환자를 치료한다. 셋째, 대우를 개선해 음식 위생을 보장하며 량을 늘린다. 단식 3일 만에 적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였으며 단식 투쟁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1934년 겨울, 적들은 김운을 불화통화에 차디찬 얼음구멍에 밀어넣었으니 동북인민 항일투쟁사에서 빛나는 한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1: 연결시 의란진 대승촌의 한 경작지에는 28명 사망자의 유골이 묻혀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1932년 4월, 그들은 이곳에서 일본 침략자들에게 집단 총살을 당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선전부장이며 연길구위원회 서기 조기석입니다. 조기석, 별명 조영훈, 1904년 3월 조선 함경북도의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26년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해 군사를 배우고 북벌전쟁에 참가했으며 4.12 반혁명 정변이 발생한 후 동북으로 돌아와 1930년 7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동만 지역에서 일본 침략자들은 공산당원과 혁명군중을 잔혹하게 진압하여 연길구당위는 두 번이나 적들의 파괴를 받았습니다. 1931년 3월 동만특별위원회 선전부부장 조기석이 연길구당위원회 서기를 겸임했습니다. 그는 반제동맹, 농민협회, 부녀회, 공제회, 공청단, 소년선봉대 등 단체를 조직해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점차 삽국면을 개척했습니다.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1931년 11월에 조기석은 추수투쟁을 조직했습니다. 수백여 명의 농민들이 대지주 송보성의 장원으로 몰려가 3.7 소장료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는데 국자거리 서구 공안분소 순경들이 들이닥쳐 5명의 담판 대표를 체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기석은 즉시 2만여 명의 농민을 조직해 연길현 정부의 마당 전체를 둘러싸고 시위를 벌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연길현 지사는 3.7, 2.8의 소장료 인하를 동의했습니다. 일제당국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군대와 자위대를 모아 국자거리에서 대대적인 수색과 체포를 벌였습니다. 조기석은 용의자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지만 적을 속여 20일 후에 석방됐습니다. 1932년 3월 조기석은 마반산 오암동에서 대회를 열고 일본의 앞잡이 리창순 등 6명을 공판했고 일본군은 조기석의 정체를 알고 고문을 가했지만 그는 죽을지언정 굴하지 않는 공산당원의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32년 4월 27일 일본 군경은 조기석 등 28명의 혁명가들을 흙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에 끌고 들어가 기관총으로 난사한 다음 휘발유를 뿌려 불태웠습니다. 당시 그는 28세의 나이로 장렬하게 희생됐습니다. 평화의 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산당원 조기석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청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생화를 들고 이곳을 찾아 전쟁 연대의 비장한 역사를 되새기고 혁명선열의 위대한 업적을 추모하곤 합니다.
0: 연길시 서북부의 의라나 협곡 분지는 왕청현과 린접해 있는데 역에 바로 왕우고 항일 유적 근거지가 있습니다. 1932년 가을 중공동만특별위원회와 연길현 위원회 기관이 고성촌으로 이전하고 해란구 화련리의 혁명 군중들도 왕우구로 이전하면서 왕우구 인구는 2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932년 11월 2일 동만특별위원회와 연길현 위원회의 지도하에 왕우구 구역 제1차 소비트 대표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는 왕우구 소비트 정부 주석과 위원을 선출해

0: 왕우구 구역 소비트 정부를 설립했습니다. 는 왕우구 항일 유적 근거지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중화 소비트 공화국 헌법과 법령에 따라 왕우구 구역 소비트 정부는 토지, 군사, 경제, 교육, 법정 등 기구를 설립하고 시정 강령을 제정해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정권으로 됐습니다. 1933년 1월, 연기련 항일 유격대가 설립됐고 왕우구 유격대가 연기련 항일 유격대에 편입됐습니다. 그들은 각종 기회를 엿보아 적들을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해 적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적들을 소멸하기 위해 그들은 석인구의 병기 공장을 세웠습니다. 유적지에서는 대량의 탄피, 폭약, 철사, 도자기 등의 유물이 발견됐는데 특히 병기 공장에서 자체로 제작한 연길 폭탄은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1931년 11월부터 1934년 가을까지 왕우구 항일 유적 근거지는 단 2년만 존재했습니다. 중공동만특별위원회, 연기련위원회, 왕우구역 인민혁명정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독립사 제1단 본부 등옛 주소와 병기 공장, 병원, 옷 공장 등 유적지는 중공동만특별위원회가 초기에 여러 민족 인민들을 이끌고 영용하게 투쟁한 역사를 견증하고 있습니다.
1: 오늘날 연길의 많은 혁명 유적지는 선급 문물 보호 단위로 확정됐으며, 혁명 전통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을 전개하는 생동한 교재로, 연변지구 유명한 홍색 관광지로 됐습니다.
2: 오늘 프로 이만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림성 미성년자 보호 조례가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데 총 43조이며 다음과 같이 명확했습니다. 학교는 국가 법정 휴가일, 휴식일 및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을 점유해서는 안 되며 의무 교육 단계의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집단 보충 수업을 조직해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면 안 됩니다. 학교는 학생 괴롭힘 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잠재적 위험을 엄격히 배제 조사하고 제때 제거해야 합니다. 학교 유치원은 교직원과 미성년자 교제행위 존칙, 학생 기숙사 안전 관리 규정, 영상 모니터링 관리 규정 등 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학교 유치원과 기타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거나 음주해서는 안 됩니다. 네,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최근 발부한 중국 암예방 건강생활방식 수칙 2026년 판에서는 고온 튀김으로 산생한 유연 배출물은 E A급 발암 물질로서 이 오염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북경청소업협회 장영홍 교수는 어떤 요리 방식이든 기름 연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환풍기가 가스 오염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스가 충분히 연소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점화, 소화 때마다 새는 가스 중 일부는 환풍기를 통해 배출시켜야 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기름 연기가 환풍기로 제때 배출되지 못할 경우, 즉시 창문을 열어 공기 흐름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몸에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느끼면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즉시 목욕을 할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평소 아래와 같은 8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평균 20년을 더살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습관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 영양학협회 연구에서 발부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40세에 8가지 건강한 생활 방식을 견지하면 남성은 평균 수명이 23.7세 늘고 여성은 22.6세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나이든 시작해도 늦지 않고 일찍 시작할수록 이로운 점이 더 많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뼈와 근육을 강화하고 낙상을 예방하며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및 다양한 암의 위험을 낮춰주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감정을 개선하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빨리 걷기, 천천히 달리기, 체조, 공차기, 광장무 등 무엇이든 좋으며 관건은 꾸준히 견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담배를 멀리하기입니다. 흡연은 폐, 심장, 눈, 귀등 기관을 손상시키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치매, 암등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기대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금연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광장물을 추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아편류 약물 중독을 피하기입니다. 아편류 약물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신경계통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에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사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합리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면 중독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는지요? 네,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과일이 있는데 바로 딸기라고 합니다. 네, 한 연구진은 봄에 가장 존재감 있는 6가지 과일인 딸기, 파인애플, 체리, 비파,

0: 오디, 망고를 넣고 에너지, 설탕, 식이섬유, 비타민C, GI, 칼륨 등몇 가지 차원에서 비교 분석했는데 일반적인 영양만 본다면 딸기의 종합적인 성능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비교한 6개 항목 중 딸기는 4가지 면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에너지가 가장 낮고 당도가 가장 낮으며 식이섬유가 가장 높고 비타민C가 가장 높았습니다. 나머지 2가지 성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GI는 체리보다 조금 높지만 저 GI 과일에 속하고 칼륨 함량은 체리와 망고만큼 좋지는 않지만 중간 수준에 속했습니다. 즉, 칼로리가 낮고 당이 적으며 비타민C가 높고 식이섬유도 괜찮은 과일을 찾는다면 봄에는 딸기를 추천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청소나게 해피 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가끔 친구들끼리 만나게 되면 아마 인생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의문을 던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인생에 관한 뭐 글들이 참 많죠. 오늘 시간에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라는 좋은 글 일폭에 끝나는 법이고요. 남을 사람은 아무 말 없어도 내 옆에 남습니다. 그게 인생이 주는 가장 적용한 답이라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겪어보셨습니까? 만약에 겪어봤다면 그것이 인생인 겁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정선아의 해피라디오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기분 좋은 시간 보낼 거라 믿으면서 네, 계속해서 시 한 수 읊어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연길로 어서 오세요. 봄날에는 진달래, 가을에는 들국화, 사시사철 웃음꽃 피어납니다. 모두 다 귀한 손님 사양 마세요. 찰떡, 순대, 냉면도 맛보고 가요. 연길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연변에 어서 오세요. 천하절승 장백산 소문난 공룡다권. 산이 좋고 물 맑고 인정 넘쳐요. 모두 다 귀한 손님 사양 마세요.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가세요.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우리네 연변을 자랑하는 그런 시 한 수 읊어드렸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품 리혼한 남자 보내드립니다.
1: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2: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3: 아, 고맙다.
4: 아버지 생일 축하.
3: 고맙네.
4: 그럼 아버지 시호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3: 어? 그럼 한번 불러보기.
4: 예.
3: 싸이.
4: 아버님.
3: 앉기 앉기 앉기. 이 사람아. 예. 우리 옥수이 원래 남편 덕보이한테서 쩍하면 얻어맞고 마음고생 기가 막히게 하던 게 이제서 제 사람 만난 같은데 어째서나 두 손 맞들고 잘 살아보라고.
4: 예.
3: 저 한 가지 물어봐도 이럽을까?
4: 예, 물어보시죠.
3: 자네 술을 많이 마시...
2: 아, 아버지. 저다 뭐예. 술을 마시기는 마셔도 영 좀 됐고 좋았습니다.
3: 그래?
2: 예.
3: 그러면 시름을 놨네.
4: 아버지 생일을 축하해요.
3: 아버지. 어, 너희들이 행복을 축하해서 고대.
5: 예.
6: 예심도. 아유, 다시 아버지 무상도.
3: 아니.
2: 아버지.
6: 가시 아버지야 말하지 말아 내 자꾸 가시 아버지야. 성아바이, 내 원래 오늘 일찍 온다는 게 그 아래 말에 대사바이 오늘 덜지 됐음 늦게 왔었고 이랬었고 빈손에 왔었고만.
3: 어, 이런 건 뭐다 싸들고 댕겨.
6: 아이고, 숱한 채를 해놓고 나를 기다렸구나. 자, 안김수, 안김수. 아, 당신도 얘기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자, 아이, 내 비록 글쎄, 옥수이 남편 자리에서 꼬꼬만 길에 딱 떨어졌지만, 난 그래도 언제나 가시 아버지. 가시 아버지라고 말 가지 말란댔어. 송아바이 생일만 아 잊어버렸어. 자, 어찌겠습니까?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게인데, 내 술 한 잔 붓겠어.
3: 야, 고맙소.
6: 아야, 보지 않던 사람이다. 어제 내가 옥수이 산 세대네 처가편에 들은 사람 있는 거 못 봤는데 누긴도?
3: 그때는 없었네.
6: 아, 그랬네. 얼마나 그만. 에이,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잔치를 할 때 그 군대 가서 모은다던 일란 거 치겠구만. 자, 잔치날 술을 먹고서 내 차 봤어. 당신은 내 안장 부서라. 그러니까 보다 당신 우리 처하고 내 육춘가이던가 위에 팔춘가이던가 어떻게 되시는가.
3: 아, 그런 게 아니라.
6: 에이, 위에가 폐요.
2: 정호!
6: 또 술자한테 비치겠지라.
4: 사람들 다 속여라.
6: 아, 그래요. 저.
4: 저는 저 옥수이와 손오대를 응. 사람이고 응. 그리고 이 로이님을 같이 아버지랑 멋지는 싸움입니다. 예.
2: 싸우야.
3: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0: 사관 동네에서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1: 동네에서?
0: 예.
1: 그래. 어서서 동네 사람 옳지. 자, 그러면 동네 사람이 기분 좋게 들겠어. 오늘 술이야. 쓸쓸해한 게 맛이 별났구나. 아이 뭐 좋은 날에 아이랬을구만. 내 먼저 칠래라 아깁소. 에이 당신 바깥에 나오라. 내 할 말이 있다. 에이 바깥에 나오라. 내 글이 센가. 이게 로시라이 말해서 내가 옥수이 남편 자리를 턱내놔. 그래 당신한테 옥수이 차려졌지. 이모 뒤이나 아겼다.
2: 아 당신은 뭐예요?
1: 아요? 아요?
3: 할 말 있으면 조용조용 말할 끼지. 남이 새싸이 보고 이게 무슨 짓이요? 아,
1: 내가 그럼 조용조용 얘기를 하겠어. 옆에서 비치지 맙소.
3: 뭐이라?
1: 아, 되게 순두.
3: 맘대로 하, 맘대로 하.
0: 나
1: 조금 뺏어본 것 같은데.
0: 아버지 좀 참죠.
1: 에이, 어찌 곱소?
4: 야, 영 곱소. 사랑하오, 어때?
1: 당신 어째 우쭈부려하제? 아이, 후추에 감튀 뺏기진 줄 모른다고. 당신 저 혹시 어떤 여자건 알게 나올 곱소. 사랑하오, 미안하다요. 당신 어째 여자께 그래 들었젠가?
0: 아이, 남이 저 곱다든지 밉다든지 갈라졌으면 남이 되지. 아, 또 뭐 무슨 상관인가?
1: 개낀다.
0: 아, 개끼.
1: 저 여자 겉은 여자지만 여자는 여자라는 거.
0: 아, 말 좀 조심하셔. 내 그래 여자는 남단가? 예? 총사이란 말인가?
1: 개낀다. 개낀다. 저 여자 하루 바깥에서 돼지 치고 장 보고 손에 좀 돈나 짐. 시어머니 좋아하는 바나나 안 사다 시어머니한테 대접 받고 요 나가는 데는 또 요 술이랑 싸우고 동네 아간들이 그렇게 흔하게 바라는 고급부위랑 미네 썩은 일이 없다는 거. 그래 잔치에서 있난 이때까지 응?
0: 뭐이랄까?
1: 어, 참 알겠구나. 이렇게 되기 전까지 옳지야. 행술 한번 쳐보지 못하고 여자도 여잔가? 여자가 아니라는 게지. 아니 뭐 모두 듣기나 듣는가? 듣겠지 뭐. 그리고 저 여자 남편을 기딱차게 바쁘게 구는 여자라는 거.
4: 아, 뭐 남편을 바쁘게 군다고?
1: 한 말도 마. 그저 밤이 마. 아우 참 참. 밤이 마 뜨무 그저 죽겠죠. 어, 바깥에서 팽이처럼 돌아치다가 집을 들어 구두를 닦고 닦고 또 닦고 내 다는 게 너무 급해서 빨리 입을 쏙 들어갈까 하면 방금 빨리 치솔질해서 뭐 서볼 바깥에 보죠. 야, 어느 한 대목이라도 빼놓으면 제게 때 갖다 못하게 한단 말.
4: 아니 그렇게 바쁜 건 바쁜 게 아니구만 뭐.
1: 또 있어. 저 여자야 저렇게 맥가진 것 같으면서도 어톨로 구리낼 닮아는 여자라는 거.
0: 아니 뭐이랄까? 내 구리낼 닮아간다고.
4: 당신 무슨 나이에 그렇게 하이고? 사람 그냥 수혜였구만 이 사람.
1: 아, 이거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좀 얘기 있어야 되지. 우리 러시 아야 이게 어째 이따기야 이게. 대식업단에 누가 안에 똥소리라거나 방귀를 뿅 하고 끼면 그 즉시로 겨우 닥치라면 염물을 막 토하는데 이렇게 맥까지 여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물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도 좋지만 그래도 가장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편안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냥 편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뭘 해도 하지 않아도 그냥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분위기를 맞추려 애쓰거나 괜한 말을 꺼냈나? 어색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대화가 끊겨도 굳이 새로운 이야기를 찾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게 놓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결이 맞기에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서로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관객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관계도 있고 그냥 눈빛만 보아도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관계가 있듯이 정말 그냥 내 마음에 편하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귀중한 사람, 소중한 인연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계속으로 김응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 가수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짧디 짧은 인생길에 금쪽 같은 하루라 보람 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보람 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2절 끝나고 한 구절 반복됩니다. 보람 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보람 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네, 김웅준 작사, 김덕철 작곡의 최승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자, 아래 1절부터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1절한번만더따라불러보겠습니다하루가모여하루가모여하루가모여처음에낮게띕니다

没我那个想没几个人的没几个猜测明星们给什么的자다같이1절불러보겠습니다

0: 것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1: 지역이 아니거나 또 라디오가 없어서 방송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루가 모여서 2절 부분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자, 2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 반복되는 부분. 보람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멋지게. 이렇습니다. 멋지게. 같은 음을 나가는 게 아닙니다. 멋지게 살자. 지에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앞보 아래 두 줄 보겠습니다. 멋지게, 멋지게, 여긴 내려옵니다. 멋지게, 게, 살자. 그렇지만, 마지막 보십시오. 멋지게, 다시 올라갑니다. 멋지게, 게에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명심합니다. 자, 다 같이 2절 불러보겠습니다.

자, 하루가 모여서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0: 네, 노래한마당 오늘은 김웅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갇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꺼낸 것들, 말라리아, 매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0: 휘발유를 시신 위에 부었다. 불을 달았다. 연기 기둥이 솟았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송장 타는 노릇한 냄새가 안악들의 가슴을 아프게 헤집어 놓았다. 또 한 번 자지러진 울음소리가 터져올랐다. 연기는 소나무 울음지 높이까지 치솟았고 그 순에 휘둥그랗게 짙던 눈길은 그 연기를 쫓고 있었다. 머리를 젖혀 파란 하늘을 검은 망사처럼 가리는 연기를 지켜보며 그 순은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아직도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잊지 않다 하는 자문이 들었다. 하지만 분명 울음소리가 귓전에 들렸고 시체 타는 냄새를 코로 맡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산악비 사나운 흉몽기 전경 실제로 내 신변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인가. 뼛골을 파고드는 공포에 새삼스레 소름이 이를 향해 지르는 소림을 느껴 그 수는 얼핏 머리를 돌려보았다. 사병 하나가 자기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고 그 호령에 맞추어 두 병의 사병이 그를 향해 달려왔다. 들짐승같이 눈을 번뜩이며 자신을 향해 득달같이 덮쳐오는 무리를 보고 그 수는 기겁을 했다.
1: 오메!
0: 짧은 비명 한 번 지르고 나서 그 수는 뛰기 시작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저 뛰기만 했다. 이 귀신 나라 같은 곳을 벗어만 나면 된다고 생각했다. 무거운 몸을 버겁게 돌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뛰기 시작했다. 무거운 몸은 어느새 산자락을 내렸고 개울을 건넜고 앞산 단자락을 향하고 있었다. 사슴을 신통이 닮은 바위가 있는 곳. 그래서 사슴골이라 마을 이름이 지어졌다. 그 바위를 사람들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생각했고 기사석처럼 간주해 시성을 드리기도 했다. 그곳으로 가면 이 두려움에서 이에 좁은 길이 가리마처럼 뻗어 있었고 그 길로 우차가 덜컹거리며 느릿느릿 오고 있었다. 골이 깊고 길이 외진 이곳에서 마을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 우차를 향해 허위단심 뛰어갔다. 우차에서 누군가 놀라며 뛰어내렸다.
2: 아니, 너 그 순이 아니냐?
0: 우차에서 뛰어내린 이는 장목사였다. 마을의 목회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꼴로 룡정에서 수심 뒤 상가한 사슴골까지 찾아오던 장목사였다. 목회사로서의 설교뿐만 아니라 간간이 외적들의 국권 수탈에 대한 설분이며 민족의 독립에 대해 서멸을 알기 쉽고 조리정연하게 이야기해주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자아냈던 임금 높은 장목사였다. 마을의 량교장과도 사이가 도타왔고 학교의 교사들이 일이 있을 때면 대신 교학도 맡아주었던 장목사였다.
3: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0: 끝소리, 구명 은인이라도 만난 듯 목사의 팔목을 부둥부둥 부여잡았다. 어금이 풀려 무릎을 꺾으며 쓰러졌다. 목사가 그를 안아 일으켰고 서머리꾼이 거들어 그를 안아 우차옥에 눕혔다. 일본 사병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피 흘리며 쓰러진 끝순이와 총검을 빗겨들고 뛰어오는 사병들을 본 목사가 사태의 엄중성을 직감했다.
2: 끝순이를 부탁하니 빨리 뛰게나.
0: 목사가 서머리꾼에게 당부.
4: 오케이.
0: 사병들이 장목사를 향해 감대 산하

0: 높게 외쳤다. 하지만 장 목사는 벽처럼 사병들의 앞을 가로막았었다. 사병 하나가 한쪽 무릎을 꿇으며 장총을 들어 멀어져가는 서수레를 향해 발포했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귓전을 스치는 총성에 끝수는 부르르 긴저리를 쳤다.
1: 어이쿠!
0: 소머리꾼이 손에 들었던 버들가지를 팽개쳤다. 그리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고 주랭당을 놓기 시작했다. 사병이 다시 총에 장탄을 했고 우차옥에 우두망찰 앉아있는 끝순을 향해 조준했다. 장목사가 덮쳐들며 총과목을 잡아 우러 쳐들었다. 단환이 허공을 갈랐다.
2: 직셔, 죽고 싶냐?
0: 사병이 장목사의 배구력을 군화발로 걷어찼다. 그런 사병의 군화발을 장목사가 끌어안았다. 한사코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질질 끌려가면서도 놓아주지 않았다. 악에 바친 사병이 총창을 거꾸로 들어 장목사의 어깨를 내리찔렀다. 하지만 장목사의 두 손은 집게처럼 사병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사병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손검으로 장목사의 등을 마구 내리찔렀다. 등 뒤에서 장목사의 비명이 들려왔다. 두 손을 허우적거리는 장목사의 입으로 꿀럭꿀럭 검은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손검에 찔린 몸에 이곳저곳에서 피의 분수가 치솟아올랐다. 온몸으로 피를 흘리며 장목사가 마지막 절규를 뿜었다.
1: 이 독사의 자식들아!
0: 이 모든 광경을 우차에 실려가며 끝수는 놀라움에 휩든 눈동자에 담고 있었다.

0: 이 변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소련 눈지덕거리며 걷고 있었다. 상 목사가 덜은 움직이지 않았다. 사병이 발길로 장 목사를 산길 아래로 차서 내리뜨렸다. 사병이 목사의 피범벅이 된 몸뚱아리를 향해 침을 뱉었다. 사병들이 다시 우차를 향해 조준하려던 총을 거두었다. 바퀴 구우는 소리 요란한 우차옥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사병들이 헐레벌레 쫓아와 속옷비를 잡아당겼다. 소가 멈춰섰다. 소수레길 왼쪽은 비탈진 산자락이었고 그 자락의 끝으로는 강이 사품쳐 흐르고 있었다. 사병들이 총을 거꾸로 메고 허리를 굽혀 산자락 아래를 굽어보았다. 아무리 굽어보아도 끝수는 보이지 않았다.
1: 잭쇼, 어디로 샜나? 강에 빠져 뒤져나 버려.
0: 시버리다가 산자락 아래를 향해 몇 방 빈 총을 갈겼다.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소라, 배역 최림, 면무력, 제작의 최림, 1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많이 먹은 뒤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트지근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대부분 제가 무척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너무 맛있었고 배도 꼭 가슴이 뭉클하고 거북한 느낌, 바로 제가 겪었던 그 불편한 느낌 그 자체를 찌근하다는 단어가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냥 소화가 안 된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트지근하다는 단어 하나면 그 느낌이 생생하게 전달되죠?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지에서 마음과 힘을 모아 정사진을 그리고 실무적으로 착실하게 일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0: 습근병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차담에서 했던 중요한 연설이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5.1 연휴 기간 각지 관광지에서 서비스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0: 5.1 연휴 기간 각지에서 다각적으로 힘을 모아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1: 도쿄 재판 80주년을 맞이해 국제 인사들이 일본의 도쿄 재판 부정 행각을 규탄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습근병 총서기는 노동은 인류 사회 진보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힘이며 세상의 모든 행복은 근면한 노동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병 총서기는 노동에 의한 창조를 높이 찬양하고 노력모범 정신, 노동정신, 장인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일선 노동자들을 관심하고 사랑해왔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노동 대중들이 열심히 그리고 착실하게 일하며 작업에 충실하고 헌신하며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새 로정에서 끊임없이 노동으로 새 영광을 써내려가도록 경려했습니다. 5.1 연휴 기간 대국 공정마다 새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병조구나 항운 중추 공사가 유수 시험 단계 진입하면서 통항 조건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운남의 전중 인수 공사 해동 터널이 구착 작업을 다그친 가운데 건설자 3만여 명이 내일 인수 공사 전선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전중 인수공사 대리구간 고급 공정사 리휘는 동료들과 함께 정밀함을 추구하고 엄격함을 최우선으로 하며 전 구간의 간선수로 건설과 도관 설치를 단답게 진행하며 책임감과 장인정신으로 신시대 수리공사를 위해 기력하고 있습니다. 각 대형 교통중추와 관광지도 력의 공익 가능

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분투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모여 분발 정진하는 중국의 최일의 습근형 송서기는 다양한 장소에서 노동을 찬양하면서 노령모범 정신, 노동 정신, 장인 정신을 고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4월에 열린 중화전국총공회 창립 100주년 경축 및 전국 노령모범 선진일꾼 표창대회에서 송서기는 노동계급과 광범위한 노동대중들이 장기적인 분투 과정에서 형성한 노력모범정신, 노동정신, 장인정신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행동한 구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대중의 복지를 시종 염두에 두고 있는 습근증 송서기는 수차나 기층일선 노동자들을 찾아 생활 상황을 조회하고 그들의 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013년 음력설을 앞두고 송서기는 북경 지하철 8호선 시공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유문했습니다. 당시 청량원이었던 리유천은 현재 중국철도 14국 북경 당산도시철도 프로젝트 청량주관으로 승진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전경을 떠올리면서 류천은 2013년에 송서기가 공사장의 기숙사를 찾아 고향이 어딘지를 묻고 또 수입과 생활보장 등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고급 청량공증서와 1급 등록건축사 증서를 따낸 류천은 구차기의 눈에 되어 가장 정확한 데이터로 조국 건설에 힘을 보태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형 송서기는 자질이 높은 노동대군을 건설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송서기는 하남 락양 베어링그룹 주식위원회사를 고찰하면서 현대 제조업은 과학기술을 떠날 수 없다며 기술 공략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0: 굳은 꿈을 단조해야 합니다. 전국 제2 중형기계 그룹 덕양 만항 모형단조유한 책임회사 8만 톤 모형단조 프레스반 대반장 염리민은 한창 팀원들과 함께 혁신기술 공략과 기능 전승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염리민은 제조 강국, 우주 강국 건설의 재반 국면에 착안해 긴박감을 안고 노력 모범과 장인의 시범 선도 역할을 발휘하려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조이는 난제를 공략하고 더 많은 대국 중기를 안정적으로 단조해낼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 행복을 창조하고 실천을 통해 대업을 이루게 합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관건적 시기에 억만 노동자들은 마음과 힘을 응집하고 착실하고 실속있게 일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고 노동으로 웅대한 비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1: 기초연구 강화차담에서 한 습금평 총석의 종료 연설이 과학기술계, 교육계, 산업계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두는 총석의 당부를 명기하고 계속 분발 정진하여 부단히 공을 세우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해 계속 분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기초연구 강화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면서 국가과학연구기구와 고수준 연구형 대학교 등의 선도 역할을 강화하고 신용연구개발기구의 발전을 장려하고 규범하며 기업 주도의 산업, 대학, 연구기구 간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응용학과와 기초학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석의 종료 연설은 모두가 사명의 중대성과 긴박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으며 과학으로 나라에 보답하는 강한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소장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인 방충은 총석의 연설은 시야가 넓고 사상이 심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초연구를 국가전략대국의 높이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힘과 더 실속 있는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중요한 이념을 제기해 저는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총석에는 연설에서 특히 오랜 기간 공을 들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구의 중요성과 특징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기초연구는 이미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혁신이 더 큰 추진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과학기술대학 교장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인 상징은 총석에는 중국과학기술대학을 세 차례 방문해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혁신에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고 표했습니다. 바로 정성을 다해 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략 혁신에 집중하며 기초적, 전략적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총석의 기초연구 관련 연설은 기초연구의 과학기술 연구 사업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총석의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토득하고 총석의 요구에 따라 10년을 들여 칼을 가는 인내심으로 난제를 공략해 무에서 유로의 독창적 혁신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관건적 공략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구는 전례 없는 발전 기회를 맞이한 동시에 국제 경쟁 심화 등 다중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능동적으로 융합하고 기초연구 국제 교류 협력을 심화하며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생명 건강 등 중대 과학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관리에 적극 참여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에 모두는 총석의 종료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해 우리나라 독창적 혁신 능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중국농업과학원 원장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인 황산문은 향후 중국농업과학원은 이번 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찰하여 작물과학,

0: 축산수의 등 7개 전국농업과학원 기초과학센터를 건설하고 학제간 교차, 공동연구 돌파에 조직화된 기초연구 모델을 구축하여 높은 수준의 농업과학기술 자립차 간 가속화에 더 견고한 기초이론 지원과 보다 효율적인 기술 원천 공급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편 국내외 수십 개 최고 과학연구단의 과학자들과 손잡고 작물 유전자 자원 계획을 발개하여 인류 문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중국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가에너지투자그룹 요한회사 당조석의사 이사장인 주례는 우리는 기초연구의 출제자가 되어 신흥에너지체계 건설의 혁신 실천에서 과학 문제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기초연구의 답변자가 되어 국가전략 과학기술 역량과 심층 융합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구의 재점자가 되어 기초연구, 응용연구와 산업화의 접목과 융합을 추진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촉진할 것입니다. 중국 이동통신그룹 유한회사 총공정사이자 중국공정원 원사인 왕효우는 과학기술 기업으로서 우리는 시급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종석의 지시정신을 실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시장지향적 응용성 기초연구를 절실히 강화하고 응용수요를 핵심 출발점으로 삼으며 교차융합과 학과 간 혁신을 중요한 돌파구로 삼고 산업, 대학교, 연구기관 간 협력을 핵심 지탱력으로 키워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기업의 힘을 보탤 것입니다.
1: 5일 연휴 기간 각지 관광지는 놀이 항목을 풍부하게 하고 개부 부주인 성금강에 따르면 사전에 예약 통로의 용량을 확대하고 시간대별로 입장권을 발급해 관객들이 관광 고봉 시간대를 피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산서 애동 운강석굴에서 각지 관객들은 중후한 석각 보물 속에서 문화융합과 문명융합의 웅대한 힘을 느꼈습니다. 관객 대녀사는 웅위한 운강석굴에 매료되고 옛사람들의 지혜에 감탄한다며 총체적으로 체험감이 양호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휴 기간 석굴 관광지는 개방 시간을 4시간 반 연장하고 무료 주차자리 8천여 개를 제공했습니다. 운강연구원 문화관광융합발전센터 부주임 하려구는 개방 시간을 연장하고 유람 코스를 최적화하며 봉사 당직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관광객 유동 압력을 줄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밤 장막이 드리운 가운데 안희성 황산 당모 관광지는 네온사인으로 장식된 멋진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각이한 형태를 다룬 휘주, 어등, 대를 순회 공연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관객 방면은 처음 황산 당모에 와서 어와 어등 공연 휘파 건축을 관람했다며 아주 충격적이고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당모 관광지 직원 서강은 연휴 기간 관광지는 연회 행사를 알신드려 조직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입장권 특혜 등 조치도 내놓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서강은 연회와 옛마을 관광, 향촌 소비 등 심층 융합을 추진해 문화 관광 열기를 농민들의 소득 증대로 전환시키기 위해 힘다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5일 연휴 기간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소비 신업태, 신장면을 구축하고 혜민 보조금을 내놓는 등 다각적으로 힘을 모아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026년 강소 신소비 가전가구 축제가 현재 강소성 각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국가가 발표한 1급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신구 교체 보조금을 기반으로 강소성은 혜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여러 종류의 가전제품에 대한 성급 보조금을 추가했습니다. 강소성 가정용 전기기기 협회 소홍 전임 부회장은 로봇 청소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등이 성급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 13개 도시에서 대규모 판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행사는 국가 보조금, 기업 할인, 브랜드 할인 등 다중 혜택을 함께 적용해 강소성 전역에서 초녀차례 혜민 행사를 펼쳐

0: 도비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올절 연휴와 봄 방학이 겹치면서 소비 수요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절강성 가흥의 한 가전 매장에서 소비자 두 여사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골랐습니다. 세탁기의 정가는 4,500원이었으나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아 3,800여원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건조기는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가흥시 나무카드에서 발행한 행복한 생활, 즐거운 쇼핑 시즌 소비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주 여사는 마침 가도 보조금이 있어 두 개를 합쳐 천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무가도 경제발전판공실 직원 심자오 씨는 4월 28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도에서 4차례 걸쳐 350만 원 상당의 소비권을 발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가전제품 구매 외에도 소비권은 일식, 숙박, 슈퍼마켓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 연휴 기간 흥룡강상은 5천만 원 상당의 문화관광 소비권을 발행하고 100갈래 정품 관광 코스, 100차례 특색 행사, 100가지 해민 정책을 통합 추진하여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할빈 쇼핑몰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새 옷 사기, 수공예 체험, 느린 생활 즐기기라는 다원화 소비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할빈 시민 류은여사는 원래는 봄옷 한 벌 사기 위해서 찾았는데 수공예도 체험할 수 있고
1: 혼합된 스타일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전시 참가업체 관계자 량직원은 갈수록 더 많은 외국 고객들이 이런 중국 요소를 선호해 주문량이 적어도 20% 내지 30%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업의 제품 혁신으로부터 글로벌 시장 수요까지 그들의 구매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한 면으로는 중대형 상권 상인들의 제품을 해외 시장에 더 잘 홍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 5월 3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무관세 열쇠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새 구도를 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52개 아프리카 수교국들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 수교한 모든 출입국에 대해 일방적 또는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실시한 첫 주요 경제체로 됐습니다. 네, 이 조치에 대해서 아프리카연맹위원회 요습 부주석은 중요하고 적시적이며 형제애가 넘치는 처사라고 전사했습니다. 네,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지정학적 정세가 긴장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보다 더 능동적인 자세로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아프리카 국가의 발전 기회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는 대국으로서의 책임의식과 고수준 대외개방 확대 의지를 보여주며 중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현대화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아프리카는 상품 판로가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출 통로가 막히고 시장 진입 장벽이 높으며 기반시설 고리가 박약한 문제가 겹치면서 아프리카에 많은 양질 특색 상품들이 국제 경제 순환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또한 아프리카는 국제 분업에서 장기적으로 원자재 공급자 위치에 머물러 경제 구조가 단순하고 취약하여 산업화 과정이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게다가 일부 서방 국가는 관세를 압박 도구로 삼아 무역의 정상적인 흐름을 막았고 지역 충돌의 파급 효과도 아프리카를 지속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프리카 국가는 자주적인 발전을 가속화하고 자국 산업 사슬을 확장하며 수출 규모를 늘리고 애국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활력을 진작시킬 수 있기를 절실히 희망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국가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는 시종 실질적인 행동으로 진심, 실속, 친밀, 성실의 대아프리카 정책 이념과 올바른 의리관을 실천해 왔습니다.

0: 이번 무관세 조치는 단순한 무역 감면 정책이 아니라 중국 아프리카 협력 론단에서 확정한 각종 실무 협력 조치와 심도 있게 연계됩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특색 상품이 초대형 시장으로 진입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략적 인솔로 삼아 아프리카 현지 가공업과 물류 냉동 저장 사슬, 관련 기반 시설의 협동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시장 진입 기회를 아프리카 산업화 과정의 내생 동력으로 확실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무관세는 또한 중국과 아프리카 간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 녹색 산업, 지속 가능 발전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여 아프리카의 현대화 진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동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아보카도, 마카다미아 너트 등 경제 작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 열차가 도급되면서 중국과 아프리카인민의 성취감과 행복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요하니스버그 대하 아프리카 중국 연구센터 데이비드 모냐의 소장은 중국의 무관세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시행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발전 창의를 관철하고 남남 협력을 지지하는 실무적 조치로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 규모 확대는 물론 수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늘려 아프리카 경제 전환과 산업화 진척을 추진할 것입니다. 쌍방 차원을 넘어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관세 조치는 보다 심원한 글로벌 경제적 의의를 지닙니다. 이는 글로벌 발전에 소중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 동력인 글로벌 남방의 발전 예비를 활성화했습니다. 올해 2월에 개최된 제39회 아프리카 연맹 정상회의에서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모든 발달국과 경제력이 비교적 강한 국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독립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기사처럼 현재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불거지고 일부 강대국이 무역 장벽을 부단히 세우는 상황에서 중국이 아프리카의 시장을 전면 개방한 조치는 글로벌 무역 체계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준다고 비유했습니다. 무관세는 신시대 중국 아프리카 협력의 빛나는 명함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 수교 70주년이라는 새로운 기점에서 쌍방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아프리카 협력을 더 높은 수준, 더 깊은 차원, 더 넓은 분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신시대 전천후적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고 글로벌 남방이 함께 번영과 발전의 현대화 길로 나아가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관세 열세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새 구도를 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정금아이였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0: 心中波罗。
1: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내외초점문제와중요한사건사변에대한자상한보도와설명을해드리는심층보도시간입니다이시간진행을맡은함강은입니다먼저학습시간을보내드리고분석과설명시간에는상해협력기구녹색과지속가능발전론단에보낸습근평주석의축하편지가회의에참석한귀빈들속에서강렬한반향을불러일으켰다는데대해말씀드립니다그리고뉴스주석시간에는아랍연합투쟁국의탈퇴와그에따른변수에대해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나자주의 회복으로 인류의 앞길을 바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수근평이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오젠다 대화회에서 한 특별 촉사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재정하고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국제법과 국제규칙이 없다면 세계는 결국 약육강식이라는 정글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인류는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법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확고부동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다각기구는 다각주의를 실천하는 플랫폼이자 다각주의를 수호하는 기본틀로서 우리는 그 권위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종 제도와 규칙을 통해 각국의 관계를 조율하고 규범화하며 자신의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는 현상을 반대해야 합니다. 팔뚝이 굽고 주먹이 센 자가 세상을 쥐락펴락하게 해서는 안 되며 다각주의를 빌미로 일방주의를 행해서도 안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 하며 규칙이 일단 정해지면 모두가 효과적으로 순수해야 합니다. 선택적 다각주의가 우리의 선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충돌과 대항이 아닌 협상과 협력을 견지해야 합니다. 각국이 역사와 문화, 사회제도 면에서 보여주는 차이는 협력의 동력이 되어야지 대립이나 대항의 비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협상과 대화를 통해 이견 상의를 해소해야 합니다. 역사와 현실은 오늘의 세계가 냉전이나 열전, 무역전이나 과학기술전과 같은 대립과 대항이라는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가국의 리익에 손해를 끼치고 인민의 복지를 희생시키게 된다는 점을 거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전적 사고방식과 제로섬 게임과 같은 낡은 이념을 버리고 서로 간에 존중하고 양해하며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합니다. 호혜 상생의 협력관을 엄격히 지키고 1인 위하, 리기주의 등 변협한 정책을 반대하며 발전 우위를 독점하는 일면적인 방법을 지향하고 각국의 평등한 발전 고대를 보장하며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공격하며 결사적으로 싸우는 격투전이 아니라 서로 비기고 따라잡고 추월하며 함께 진보하는 육상경기와 같은 공평과 공정에 기반한 경쟁을 권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 아닌 시대와의 병진을 견지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혁의 국면에 직면한 현 시대는 대발전의 시대이자 대변혁의 시대입니다. 21세기의 다각주의는 수정혁신을 견지하면서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다각주의의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세계 구도의 변화에 입각하고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수요에 착안하며 광범위하게 협상하고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한 데 기초해 글로벌 운영 체계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을 발휘시켜 인류 위생건강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와 국제금융통화체계 개혁을 추진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을 추진하며 발전도상국의 발전권익과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견지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운영 규칙을 검토하고 제정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파리 협약을 이행하고 친환경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계속해 발전을 우선시하며 유엔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행하고 각국 특히는 발전도상국이 글로벌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버들 중국인민은 오랜 기간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이 서로 추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적극 구축하며 다국과 함께 장기적으로 평화롭고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공동 번영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할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 국제적인 방역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해협력기구 녹색과 지속가능 발전 론던에 보낸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가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상해협력기구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는 상해협력기구 기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할 때 대한 중국의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부비서장 소엘칸은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의 인도하에 중국은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는 총체적 예비를 한층 더 좌대하는 한편 지속가능 발전 면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한 국가들의 경험을 보급해 글로벌 발전에 더 많은 실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르기즈스탄 대통령 특별대표 바크트 토로바예프는 최근 연간 녹색 발전 분야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를 이룩한 중국은 글로벌 녹색 전환의 중요한 선도자로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수 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후세의 발전 사이의 심층 논리를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녹색 환경 보호. 중국 주재 미얀마 대사 주어먼니는 최근 연간 크게 개선된 공기질과 수질 그리고 끊임없이 확대된 삼림 면적 등은 중국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녹수 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은 원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미얀마는 자연환경보호사업을 병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의 추가변제는 녹색 지속 가능 발전 분야의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간 실무협력을 깊이 있게 추진합니다.

나 것입니다. 아르메니아 부총리 그리 고량은 글로벌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 생태 문명 리념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표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지구에서 공존하려면 책임을 공동 짊어져야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상해협력기구 기틀 내에서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보호, 토양 퇴화에 대한 관리와 사막화 퇴치 등 분야의 협력을 전개하는 데 깊은 중시를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 쿠웨이트 대사 나짐은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는 환경 도전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할 때 대한 중국의 염원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색 발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깊이 중시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최근 연간 환경보호, 신에너지 등 분야의 중대한 협력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주재 아제르바이잔 대사 부니아드 후세노프는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는 글로벌 녹색 발전, 환경보호, 그리고 기후 협력을 위한 중국의 책임감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표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기틀 안에서 녹색 에너지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과학적과 협력을 강화하며 인프라 분야의 지속 가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발전 모식의 전환을 실현하도록 각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캄보자 환경부 대신 은솔레는 본기 론단은 각국이 녹색 발전을 강화하고 저탄소 전환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녹색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금융면에서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사이 협력을 깊이 중시하는 캄보자는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이 경제 발전의 활력과 근성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라오스 농림부 부부장 잔타쿤 브라파는 중요한 협력과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 본기론단은 각 측이 지혜를 응집하고 녹색 발전 경도를 함께 논의하며 상해협력기구 회원국들이 녹색과 지속 가능 발전 분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라오스는 각국과 함께 글로벌 관리 창의를 실천하고 글로벌 녹색 발전을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주재 몽골국 대사관 비서 바테르는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는 녹색 발전과 상해협력기구 내부의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성을 각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상해협력 대가족 성원들이 대화와 교류, 행동을 통해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미 글로벌 선행자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지속 가능 발전 문제 국제기구 연락 특별대표 보리스 틴토프는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인류 운명 공동체 리념과 글로벌 발전 창의는 세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며 지속 가능한 전진, 지속 가능 발전 면에서 상해협력기구가 인솔 역할을 발휘하고 시범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미 글로벌 선행자 중 하나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중국 그리고 상해협력기구 동반자들과 함께 이 길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파키스탄 기후변화 환경조정부 국무장관 셰즐라 할랄은 예전의 기후행동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 지속가능 발전과 경제진보는 상부상조하며 무작위의 대가가 녹색 전환의 원가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습니다. 셰즐라 할랄 국무장관은 녹색 지속 가능 발전 면에서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리념은

오늘날 글로벌 환경의 도전에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선도를 제공했다고 배웠습니다. 상해 주재 우즈베키스탄 총경사 이스마일로프는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고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생태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보이는 중국의 발전 방식 전환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몰디브 기후변화와 환경에너지부 국무장관 무함마드 바이즈는 몰디브는 습근청 주석이 축하 편지에서 강조한 정책 간 접목, 경험 교류, 프로젝트 협력을 깊이 중시하며 이는 현실적이면서도 적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각 측은 능력 건설과 지식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따른 해결책을 지지함으로써 글로벌과 지역 협력 기제가 작은 섬 발전 도상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몰디브는 중국과 기타 동반자들과 함께 녹색 지속 가능의 행정 발전을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랍연합 수장국의 탈퇴와 그에 따른 변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아랍연합 수장국이 5월 1일부터 석유수출국 기구와 석유수출국 기구 플러스 협의체에서 탈퇴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석유수출국 기구의 제3대 산유국인 아랍연합 수장국의 탈퇴는 배당 규제를 돌파하고 증산을 실현할 경제적 고려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최근 이견 상의가 커지고 각축이 격화하는 정치적 원인 그리고 이란과 미국 간 전쟁의 현실적 자극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아랍연합 수장국의 이번 조치가 이미 복잡하고 불안정한 중동 지연 구도에 충격을 줄 것인지 그리고 세계 석유 가격에 가져다주는 단기적 또는 장기적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대서양 리사회 전문가 윌리엄 웨클슬러는 아랍연합 수장국을 두고 숙의한 지 오래라고 형용했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 정부는 4월 28일 석유수출국 기구와 석유수출국 기구 플러스 협의체에서 탈퇴하는 것은 자국의 석유 생산 정책 그리고 현재와 미래 생산 능력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진행한 후 내린 결정이며 이는 국가 이익에 기반하고 국제시장의 절박한 요구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 에너지부 장관 수헬 마즈루이는 그 어떤 기구가 아랍연합 수장국의 원유 생산량을 결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단독 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을 통해 아랍연합 수장국은 석유 수출국 기구의 배당 규제 속박을 벗어나 증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계 언론은 석유 수출국 기구의 배당 규제 때문에 아랍연합 수장국의 일일 원유 산량이 340만 배럴에 그쳤지만 탈퇴 후 일일 원유 산량이 500만 배럴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당연 이란 정세는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하도록 아랍연합 수장국을 떠밀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이 지속적으로 막히고 해만 국가의 에너지 수출이 영향을 받으면서 국제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 동부에 위치한 푸타일라 항의 해운은 봉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아랍연합 수장국은 특유의 지리적 우세를 이용해 원유 산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전시 실리를 지니셨습니다. 노르웨이 리츠더 에너지 회사 분석가

의회 대원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최고 봉에 접근함에 따라 아랍연합 소장국의 에너지 전략 사고가 전환하고 있으며 더 이상 대량 규제 하에서 피동적으로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비교적 높은 유가에 의존해 재정을 지탱하는 산유국과는 달리 아랍연합 소장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완료하기 전에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현찰화해 자체의 경제 전환에 활용하고 또 경제 다원화 전략을 다그치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차일라 항으로 통하는 수송관의 수송 능력이 제한된 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태세가 풀리지 않음으로써 아랍연합 수장국의 탈퇴는 단시일 내에 국제 유가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아랍연합 수장국의 원유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면서 유가에 대해 어느 정도 하행 압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석유 수출국 기구의 조정력이 약화하면서 국제 원유 시장의 파동이 더욱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아랍연합 수장국의 탈퇴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큰 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여러 분야에서 존재하는 갈등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기사에서 이는 상업적 결정이자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랍연합 예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연합 수장국이 지원하는 예멘 남부 과도위원회를 공격했습니다. 따라서 예멘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 상의가 마쿠에서 무대 위로 번져졌습니다. 올 2월 말 이래 이란 전쟁 사태는 양국의 이견 상의를 더욱 격화시켰으며 아랍연합 수장국의 불만 정서는 지역 기타 나라와 다각기제에 파급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후 미군 기지가 위치한 해만 국가는 이란의 반격 목표가 됐습니다. 그중 아랍연합 수장국이 가장 심각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은 해만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를 바라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개 태도에서 신중성을 기했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린국과 해만 아랍국가 협력위원회 등 지역 다각기구가 이란에 대해 너무 연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은 이번 탈퇴를 두고 그 어떤 특정 산유국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지만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관계협회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냉각하는 것이 탈퇴의 원인 중 하나이다고 부리했습니다. 가디언 신문은 이란과 미국 간 전쟁에서 아랍연합 수장국이 지역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은 경제 통합을 유지하려는 석유 수출국의 의지를 약화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이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한 후 일부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해만 국가 간 협력 관계를 부정하면서 아랍연합 수장국이 해만 아랍국가 협력위원회와 아랍국가연맹 등 지역 기지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지는 아랍국가연맹 내에서 아랍연합 수장국이 역할 조정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관련 기구에서 완전히 탈퇴하지 않더라도 자금 조달을 중단하고 참여도를 약화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아랍연합 수장국의 이번 탈퇴는 일부 해만 국가 내부의 정책 분기와 리익 갈등을 폭로했지만 상호 관계가 완전히 파열로 치닫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해만 가국은 안정한 환경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비록 경제적 경쟁과 영향력 각축이 존재하지만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대세의 흐름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한 날 아랍연합 수장국 부총리 겸 외무장

관 압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해만 아랍국가협력위원회 정상회에 참석하고 회원국의 안전은 분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보, 안정,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회원국의 핵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랍연합수당국은 계속 노력을 경주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수단 경제학자 무함마드 누르헤딘 하심은 아랍연합수당국이 석유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한 것은 본질적으로 말해 아랍연합수당국 정책의 자주성이 끊임없이 증강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코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해만 국가와 완전히 대립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비록 상호 경쟁이 존재하지만 상호 관계는 여전히 공동의 경제 요구와 안보 이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티크리트 대학 주마 무함마드 교수도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주마는 아랍연합수장국의 탈퇴는 자신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현실적 고려에서 비롯한 것이며 인원

마트를 가면 괜히 다른 사람의 바구니를 훔쳐보게 됩니다. 저 집은 뭘 샀나? 저건 어디서 팔고 있었지?

학창시절 비 오는 날이면 학교 교문 앞에서 한 손에 우산을 든 채 쏟아지는 비를 사랑으로 맞으며 나를 기다리시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도착하는 날을 위해 모락모락 김이 나는 옥수수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한 걸음의 병원에 달려가지만 당신 아프실 때는 늘 괜찮으시다는 어머니. 화장실 갈 때에도 잠이 든 가족 깰까봐 내내 조심하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늘 자식 걱정에 어머니 눈에는 눈물만을 내어주며 앉으라고 하는 사과나무의 마음이 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비록 머리에 하얗게 눈이 내리고 얼굴에는 거미줄처럼 깊은 주름이 지고 손은 거칠고 딱딱하게 굳어 주름이 졌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자식을 위해 밤낮으로 기꺼이 한몸 희생을 하신 어머니의 손이 아닐까요? 내어주고도 또 내어주고도 늘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이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대가 없이 베푸는 거룩한 손. 어머니 손은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바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些压力，对对对。

이 세상에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할 테지만 생각해보면 내게 겨울마다 양식이 되어준 고구마에게, 매 순간 가슴을 채워준 신선한 공기에게, 언제나 웃는 꽃에게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또 추운 겨울을 지내고도 순백으로 피어나는 몽련에게, 내 안의 단순성을 일깨워주는 첫 민들레를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도 해봅니다. 김미화의 멋진 날 듣고 옵니다.

데니스 워터스는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골프 선수였는데 어느 날 골프 카드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두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데니스는 다른 골퍼들 옆에 서서 그들이 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앉아서도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냈었고 골프 카트의 의자를 빙빙 돌릴 수 있도록 고안해서 카트 의자에 앉은 채 공을 쳤습니다. 결국 그는 앉은 자세에서 250야드나 공을 날릴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골프 지도 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 인간의 정신은 마비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숨을 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김매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코신.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세 번째 명작, 바로

당신의 산문집인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는 로신의 유일한 회역 산문집인데 도합 10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 고양이, 쥐, 아장과 산해경, 24효도, 오창회, 무상, 백초원에서 산미소까지 아버지의 병환 이 7편은 어린 시절을 회억하여 쓴 것인데 독자들은 로신 고향의 민속과 당시의 세태 인정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질구레한일 후진호 선생, 범해농 이세 편은 로신이 고향을 떠나 남경과 일본에서 학문 탐구 과정과 귀국한 후에 한 단락 경력을 적고 있는데 청년 시기 로신이 진리를 탐구하는 길에서의 무거운 발자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 계속하여 로신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나는 늘 글을 끄적이다 보니 일단 글이 인쇄되어 나가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보다 아픈 곳을 찌르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만일 모르고 명인 또는 명교수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지어 청년들을 지도할 책임을 지닌 선배님들의 심사를 거슬리게 된다면 위험천만한 일이 된다. 무엇 때문인가? 이런 거물급들은 섣불리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어 섣불리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가? 즉, 온몸에 열이 올라 신문에 공개 편지를 발표하여 보라, 개가 고양이를 적대시하지 않는가? 로신 선생은 스스로 고양이를 적대시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물에 빠진 개를 쳐야 한다고 말한다 라고 떠든다. 이 논리는 아주 묘하게 내가 한 말을 이용하여 나를 개라고 증명하는 동시에 나의 모든 말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모조리 뒤집으려 하고 있다. 설사 내가 2는 4, 3, 3은 9라고 하더라도 얼토당토한 것으로 되어 전부 틀릴 뿐만 아니라 그 신사님들의 입에서는 2는 7, 3, 3은 1000이라고 말을 해도 지당한 것이 되어버린다. 하여 나는 짬을 내어 혹은 신경을 써서 개와 고양이가 원수 사이가 된 동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그렇다고 동기로서 작품을 평가하는 목전의 학자들의 류행을 흉내내려는 것은 아니고, 그저 나 자신을 우선 납득시키고 싶은 것뿐이다. 이것이 동물 심리학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가석하게도 나는 이에 대한 학문이 없다. 후에 데나르트 박사의 자연 역사 속의 국민 동화에서 나는 끝내 그 원인을 발견하였다. 바로 이런 까닭이라고 한다. 동물들이 중요한 일을 상의하려고 회의를 열게 되자 새, 물고기, 짐승들이 모두 모였다. 그런데 코끼리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코끼리를 데려오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개가 그 심부름을 맡게 되었다. 난 코끼리를 본 적도 없고 서로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찾을까요? 개가 이렇게 묻자 모두는 어려울 것 없어. 코끼리는 등이 굽었거든. 라고 하였다. 고양이 한 마리가 잔뜩 등을 살구고 있는 것을 본 개는 곧 초대하여 데리고 와서 활등처럼 등을 굽힌 고양이를 여럿에게 소개를 하였다. 코끼리를 데려왔어요. 모두들 개를 비웃었다. 그로부터 개와 고양이는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한다. 게르만인들은 삼림에서 벗어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학술 문의 수준은 상당하여 책의 장정이나 장난감을 만드는 기술은 이미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정도의 달한다.

0: 하지만 이 동화만은 아주 치졸하고 원수를 맺는 방식도 너무 재미가 없다. 고양이가 등을 활등처럼 잔뜩 살구는 것은 명예를 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 아니었고 그 원인은 개 자신이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긴 원인이라고 치자면 그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고양이를 적대시하는 원인은 이와는 아주 딴판이다. 기실 사람과 짐승을 그리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동물 세계는 비록 옛사람들의 환상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자유롭진 않지만 시끄럽고 가식적인 일은 인간들보단 적다. 동물들은 성정대로 좋은 것은 좋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며 변명 따위는 한마디도 없다. 벌레나 구더기는 더러울진 몰라도 그것들은 스스로 청고한 척 하지 않으며 맹수나 맹치고 마음이 없는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의식조차
1: 밝고 빛납니다. 정치 1위론 해독 프로그램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오사운동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오사 정신을 발양해 위대한 시대에 부응하자. 2019년 4월 30일. 오늘날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개척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리론 체계를 형성했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켜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도록 추진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자신감, 리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됐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는 전례 없이 밝은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 운동의 주제와 신시대 중국 청년 운동의 방향 그리고 신시대 중국 청년들의 사명은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과 함께 두개 백년의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사회 전반의 역량에서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생기 있는 역량으로서 나라의 희망과 민족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중화민족 발전의 가장 좋은 시기를 맞이한 신시대 중국 청년들에게는 인생에서 큰 뜻과 포부를 펼쳐나갈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으며 또한 하늘이 내린 중임을 떠맡게 될 시대적 사명이 안겨졌습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계속해 오사 청년 정신을 발양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아 당과 인민의 기대와 민족의 중탁을 저버리지 말고 위대한 시대에 부응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원대한 리상을 수립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리상과 신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어떤 독선적인 길이든 갈수록 좁아져 척천지지에 몰리는 결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막스주의의 한 신앙,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인민 대중에게 다가가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무대를 찾아가며 창업과 분투 속에 리상과 신념을 꽃피우고 혁신과 창조 속에 청춘을 빛내야 합니다. 둘째,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위대한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손중산 선생은 사람의 됨됨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조국을 기만하고 배신한다면 자기 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세상 어디에도 머리를 들 수 없고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중국 사람에게 있어서 조국 사랑은 누구나 지켜야 할 본분이고 짊어져야 할 책임이며 가슴 속에 간직해야 할 정화와 마음가짐입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열애하는 것은 인재로 성장하고 사업에서 성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망입니다. 현시대 중국에서 애국주의의 본질은 시종 조국과 당과 사회주의에 대한 사랑을 고도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우국우민과 애국애민의 충정을 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끊임없이 기여해야 하며 평생토록 온갖 정성을 다해 억세게 분투하는 것으로 애국주의 열정을 불태우고 애국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시종 마음속에 고양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많이 먹은 뒤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트지근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대부분 제가 무척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너무 맛있었고 배도 고팠던 터라 허겁지겁 보이는 대로 집어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즈음에는 배가 너무 불러 숨까지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가 부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뭉클하고 뭔가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속이 트지근해서 트림을 해도 개운하지 않고 누워도 불편하고 앉아도 불편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바로 트지근하다입니다. 먹은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아 가슴이 뭉클하고 거북한 느낌, 바로 제가 겪었던 그 불편한 느낌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혹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흔히 느끼는 상태죠. 배는 부른데 속은 편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우리는 트지근하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계속 사라지지 않는 트지근한 느낌 때문에 아, 정말 트지근해서 불편하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며 제 손의 혈자리를 꽉꽉 눌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픔과 응석이 섞인 채 아우성을 쳤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 트지근한 느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드디어 시원하게 트림이 나오면서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 경험을 통해 트지근하다는 단어가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냥 소화가 안 된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트지근하다는 단어 하나면 그 느낌이 생생하게 전달되죠?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영상 모니터링 관리 규정 등 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학교, 유치원과 기타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거나 음주해서는 안 됩니다. 네,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최근 발부한 중국 암예방 건강생활방식수칙 2026년 판에서는 고온 튀김으로 산생한 유연 배출물은 2A급 발암물질로서 이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나 전기와 같은 청정에너지를 최대한 사용해 요리를 하는 것이 관건이며 요리할 때 환풍기나 배기장치를 제때 켜야 합니다. 유연은 기체 또는 작은 입자로 충분한 공기 흐름이 있으면 이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환풍기는 음압을 사용해 주방의 기름 연기를 파이프 안으로 빨아들여 실외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리할 때만 환풍기를 켜고 찌거나 삶거나 끓이는 등 겉보기에는 기름 연기가 거의 없는 요리에서는 환풍기를 켜지 않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북경청소업협회 장영홍 교수는 어떤 요리 방식이든 기름 연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환풍기가 가스 오염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스가 충분히 연소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점화, 소화 때마다 새는 가스 중 일부는 환풍기를 통해 배출시켜야 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기름 연기가 환풍기로 제때 배출되지 못할 경우 즉시 창문을 열어 공기 흐름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몸에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느끼면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즉시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평소 아래와 같은 8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평균 2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습관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 영양학협회 연구에서 발부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40세에 8가지 건강한 생활 방식을 견지하면 남성은 평균 수명이 23.7세 늘고 여성은 22.6세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나이든 시작해도 늦지 않고 일찍 시작할수록 이로운 점이 더 많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뼈와 근육을 강화하고 낙상을 예방하며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및 다양한 암의 위험을 낮춰주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감정을 개선하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빨리 걷기, 천천히 달리기, 체조, 공차기, 광장무 등 무엇이든 좋으며 관건은 꾸준히 견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담배를 멀리하기입니다. 흡연은 폐, 심장, 눈, 귀 등 기관을 손상시키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치매, 암 등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기대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금연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위통, 위궤양, 심혈관 문제, 심지어 만성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

0: 우울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최소 10분의 심호흡과 같은 잠깐의 휴식 시간을 자신에게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콩, 생선 및 전지방 요제품 등 이런 여섯 가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음식의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술을 자주 마시지 않기입니다. 2023년 북경대학 공공위생학원과 옥스퍼드 대학교 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50여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의 음주는 간암, 식도암, 당뇨병, 고혈압 등 61가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술을 될수록 마시지 말고 될수록 적게 마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양호한 수면입니다. 밤을 새우면 장기 노화가 가속화돼 감정, 면역력, 기억력 및 반응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밤에 휴대전화를 잠시 덜 보면 하루 종일 정신이 맑아집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사교 활동입니다. 고독과 고립은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광장물을 추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아편류 약물 중독을 피하기입니다. 아편류 약물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신경계통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에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사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합리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면 중독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는지요? 네,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과일이 있는데 바로 딸기라고 합니다. 네, 한 연구진은 봄에 가장 존재감 있는 여섯 가지 과일인 딸기, 파인애플, 체리, 비파, 오디, 망고를 넣고 에너지, 설탕, 식이섬유, 비타민C, GI, 칼륨 등몇 가지 차원에서 비교 분석했는데 일반적인 영양만 본다면 딸기의 종합적인 성능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비교한 6개 항목 중 딸기는 4가지 면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에너지가 가장 낮고, 당도가 가장 낮으며, 식이섬유가 가장 높고, 비타민C가 가장 높았습니다. 나머지 2가지 성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GI는 체리보다 조금 높지만, 저 GI 과일에 속하고, 칼륨 함량은 체리와 망고만큼 좋지는 않지만, 중간 수준에 속했습니다. 즉, 칼로리가 낮고 당이 적으며 비타민C가 높고 식이섬유도 괜찮은 과일을 찾는다면 봄에는 딸기를 추천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0: 한 후방, 항미원조 전쟁의 전면 진지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열사비, 이는 연변혁명 역사의 진실한 반영입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로 연결신한 일련의 중견 혁명투쟁을 겪었는 바, 간관 혁명여정 속에서 수많은 혁명문물과 유적지를 남겼으며 혁명문화는 도시혈맥에 침투되었습니다.
1: 연변은 노혁명 근거지로서 빛나는 혁명투쟁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5·4운동 전후 막스주의는 러시아 원동과 상류로부터 연변 지역에 전래돼 선진 청년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1928년 중공 만주성위원회에는 연기련 룡정촌의 당조직을 설립했습니다. 1930년 중공 연변특별지부위원회와 중공 연화중심현위원회가 잇따라 건립됐으며 여러 민족 인민을 영도해 홍색 5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1930년 10월 10일 조선족 흑집에서 중공 연화중심현위원회 간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공 만주성위원회의 지시정신에 따라 회의는 중공동만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동만특위로 략칭하기로 결정했으며 려여원이 서기를 맡았습니다. 동시에 중공동만특별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양림이 동만특별위원회 군사위원회 서기를 맡았습니다. 중공 만주성위원회 지시에 따라 중공동만특별위원회 지도구역은 연길, 훈춘, 화룡, 왕청, 도나, 안도, 무송, 화전, 어목, 장백 등 10개 현으로 정해졌습니다.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각 현의 군사부를 설치해 유격대와 적위대를 정돈하고 구성했으며 반일무장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했습니다.
0: 중공동만특별위원회가 설립된 후 적극적으로 당원을 발전시키고 당조직을 확대했습니다. 1931년 4월 24일, 중공 만주성위원회가 중앙에 보낸 보고에서 1930년 10월부터 1931년 2월까지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6개의 현위원회와 19개의 구역위원회를 설치해 완전한 조직체계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1931년 3월 통계에 따르면 동북지역의 당원은 1190명인데, 그중 만주지역의 연길, 화룡, 훈춘, 안도, 왕청 등 5개 현에는 636명의 당원으로 동북지역 당원 총수의 54%를 차지했습니다. 9·18 사변 후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중공중앙위원회와 만주성위원회의 항일고국 호소를 관찰하고 당이 령도하는 항일무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4개 현의 반일유격대와 10개의 항일유격근거지를 설립했습니다. 항일무장은 유격근거지를 기반으로 반토벌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했습니다. 중공중앙의 항일민족통일전선 수립에 관한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4개 현의 반일유격대를 기초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동북항일연합군 제2군과 동북항일연합군 제1로군을 창건했습니다.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1930년 10월에 설립되어 1937년 가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남만 성당위로 통합되어 려여원, 동장령, 위증민 등 특별위원회 서기에 지도하에 동북항일군 제2군과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을 이끌고 일본 침략자와 간관투쟁을 벌여 중화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1: 찬바람이 동북대지를 휩쓸고 붉은 깃발이 무장전사들을 고무하네. 연길 감옥은 우리의 육체를 짓밟지만 가슴 가득 뜨거운 피는 끊임없이 솟구치네. 이 연길 감옥가는 공산당원 리진이 감옥에서 창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와 그의 전우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형장에 나가 희생됐습니다. 연길시의 노동자 문화공 자리. 1924년 이곳에 부지 면적이 만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길림 제4 감옥을 지었습니다. 위만주국이 세워진 후 일본군이 인수해 연길 모범 감옥으로 개칭했고 연길 감옥이라고 략칭했습니다. 이는 당시 연변 지역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천여 명의 반일 대중과 공산당원이 수감됐습니다. 철장 족쇄는 강철 전사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1931년 초 중공 왕청현위원회 서기 기무는 옥중에서 비밀리에 중공 연길감옥위원회를 설립하고 탈옥지휘부를 세워 탈옥투쟁을 적극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1절 특집 보도입니다. 연변은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닌 혁명 근거지 중 하나로, 일제 항일전쟁의 동반 근거지, 해방전쟁의 든든

0: 1934년 여름, 반일군 중 김명주가 일본인의 모욕에 반항해 리간수에게 매질을 당하자 김훈은 앞장서서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날 밤 김훈 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김명주를 즉시 치료하고 리간수의 직무를 박탈한다. 둘째, 기타 환자를 치료한다. 셋째, 대우를 개선해 음식 위생을 보장하며 량을 늘린다. 단식 3일 만에 적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였으며 단식 투쟁은 승리를 거둬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로 사회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일으켰고 인민대중의 항일투지를 고무했으며 동북인민 항일투쟁사에서 빛나는 한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1: 연결시 의란진 대승촌의 한 경작지에는

0: 진압하여 연결 구당위는 두 번이나 적들의 파괴를 받았습니다. 1931년 3월 동만특별위원회 선전부 부장 조기석이 연결 구당위원회 서기를 겸임했습니다. 그는 반제동맹, 농민협회, 부녀회, 공제회, 공청단, 소년선봉대 등 단체를 조직해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점차 삽국면을 개척했습니다.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1931년 11월에 조기석은 추수투쟁을 조직했습니다. 수백여 명의 농민들이 대지주 송보성의 장원으로 몰려가 3.7 수장조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는데 국자거리 서구 공안분소 순경들이 들이닥쳐 5명의 담판대표를 체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기석은 즉시 2만여 명의 농민을 조직해 연길현 정부의 마당 전체를 둘러싸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연길현 지사는 3.7, 2.8의 수장조 인하를 동의했습니다. 일제당국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군대와 자위대를 모아 국자거리에서 대대적인 수색과 체포를 벌였습니다. 조기석은 용의자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지만 적을 속여 20일 후에 석방됐습니다. 1932년 3월 조기석은 마반산 오암동에서 대회를 열고 일본의 앞잡이 리창순 등 6명을 공판했고 분노한 군중들도 5명의 앞잡이를 사살했습니다. 일본군은 리창순 가족의 밀고를 받고 보복해 조기석 등 28명을 체포했습니다. 일본군은 조기석의 정체를 알고 고문을 가했지만 그는 죽을지언정 굴하지 않는 공산당원의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32년 4월 27일 일본 군경은 조기석 등 28명의 혁명가들을 흙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에 끌고 들어가 기관총으로 난사한 다음 휘발유를 뿌려 불태웠습니다. 당시 그는 28세의 나이로 장렬하게 희생됐습니다. 평화의 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산당원 조기석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청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생화를 들고 이곳을 찾아 전쟁 연대의 비장한 역사를 되새기고 혁명 선열의 위대한 업적을 추모하곤 합니다.
1: 연길시 서북부의 의라나 협곡 분지는 왕청현과 인접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왕우고 항일 유적 근거지가 있습니다. 1932년 가을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와 연길현 위원회 기관이 고성촌으로 이전하고 해란구 화련리의 혁명 군중들도 왕우구로 이전하면서 왕우구 인구는 2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932년 11월 2일 동만특별위원회와 연길현 위원회 지도하에 왕우구 구역 제1차 소베트 대표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는 왕우구 소베트 정부 주석과 위원을 선출해 왕우구 구역 소베트 정부를 설립했습니다. 는 왕우구 항일 유적 근거지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중화 소베트 공화국 헌법과 법령에 따라 왕우구 구역 소베트 정부는 토지, 군사, 경제, 교육, 법정 등 기구를 설립하고 시정 강령을 제정해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정권으로 됐습니다. 1933년 1월 연길현 항일 유격대가 설립됐고 왕우구 유격대가 연길현 항일 유격대에 편입됐습니다. 그들은 각종 기회를 엿보아 적들을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해 적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적들을 소멸하기 위해 그들은 적인구의 병기 공장을 세웠습니다. 유적지에서는 대량의 탄피, 폭약, 철사, 도자기 등의 유물이 발견됐는데 특히 병기 공장에서 자체로 제작한 연길 폭탄은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1931년 11월부터 1934년 가을까지 왕우구 항일 유적 근거지는 단 2년만 존재했습니다.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연길현 위원회, 왕우구역 인민혁명정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독립사 제1단 본부 등옛 주소와 병기 공장, 병원, 옷 공장 등 유적지는 중공 동만특별위원회가 초기에 여러 민족 인민들을 이끌고 영용하게 투쟁한 역사를 견증하고 있습니다.
0: 오늘날 연길의 많은 혁명 유적지는 성급 문물 보호 단위로 확정됐으며 혁명 전통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을 전개하는 생동한 교재로 염변지구 유명한 홍색 관광지로 됐습니다.
2: 오늘 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방희은이 인사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배수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할 리지연입니다.
0: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그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천원 그물에 걸려 땅 위에 올라오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요.
1: 사람 또한 마찬가지 않을까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꼭 잃어버린 후에야 뒤늦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못난 속성 말입니다.
2: 행복은 공기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0: 네, 영국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빛을 낸다. 사람들이 행복의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떠나가기 전에 소중히 다루련만 행복은 언제나 떠나가면서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이 있겠지요. 때문에 지금 우리 친구들께 주어진 행복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3: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모두가 행복한 시간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친구들, 과학이 딱딱하고 어려운가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만나는 과학은 즐거운 친구이고 재미나는 놀이입니다.
1: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현상을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줄을 깎아두면 검게 변하잖아요. 선생님, 왜서 그렇습니까?
0: 네, 이것은 상한 과일의 表皮와 그 내부에 보호벽 작용을 하는 방막이 파열돼서 산소가 과일 내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산소는 과일 속의 화학 물질과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과일

0: 쪽의 화학 물질은 산화되면 검은 색깔을 띤답니다. 때문에 상한 부위는 검은색을 띠는 거랍니다. 과일이 검은색을 띠는 것을 방지하려면 과일을 레몬산에 담갔다 두면 레몬산이 산소와 쉽게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산소를 차단시킬 수 있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소 함께 알아볼까요?
2: 사람의 몸을 만들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몸이 잘 움직이도록 하는 데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양소라고 말합니다.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양소는 어떤 일을 할까요?
1: 그리고 어디에 들어있는 걸까요?
0: 네,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영양소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에너지를 내는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끼면 모를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피곤해집니다.
1: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0: 당연히 기운이 없고 살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이 나빠지고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내고 새살을 만들고 눈을 밝혀주고 또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들을 우리는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2: 그렇다면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에너지를 쉽게 내주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쌀이나 보리, 감자, 밀 같은 식물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주로 에너지를 내는 데 쓰이면 1g당
0: 네, 4칼로리의 에너지를 낼수 있겠지요. 소화가 잘 되어 에너지를 빨리 만들어주고 저장하기도 쉬운 편이랍니다.
2: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원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쌀, 유럽의 밀, 아프리카의 카사바 같은 탄수화물이 주식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탄수화물에는 포도당, 과당, 설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뇌와 피속세혈구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포도당이 대표적이랍니다.
0: 네, 그래요. 단백질 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겠지요. 에너지량은 많은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1g당 4칼로리입니다.

0: 친구들, 신비로움을 풀어주는 동물 세계에 함께할까요? 돌고래의 뛰어난 학습 능력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까? 돌고래가 수족관에서 멋진 고개를 보여주는 것을 많이 보셨겠지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을 하고 또 어떻게 학습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요? 수족관에서 멋진 고개를 보여주는 돌고래류는 포획대에서 3개월 정도의 훈련으로 쇼에 있을 만큼 정먹을 배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 익힌 기회를 자신들의 놀이에 포함시켜 즐긴다고 합니다. 돌고래의 언어를 발음 기호로 바꾸면 약700 정도의 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종합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1: 연구원들은 해안에 몰려드는 청백 돌고래들이 서로 교환하는 1700여 종의 소리를 녹음해 분석한 결과 독특한 신호를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이런 소리 교환이 돌고래의 소리 학습 능력을 시사하는 것으로 소리 학습은 언어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 네, 필요 조건이겠지요. 돌고래의 소리 교환 능력은 원기인들이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앵무새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겠지만, 청백 돌고래가 인간 이외의 포유류로 유일하게 소리를 배워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1: 돌고래의 뛰어난 지능을 함께 알아볼까요?
0: 네, 돌고래는 바다의 지성인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스위스의 동물학자 포르트만이 동물의 다양한 기능이나 생리적 과정을 주관하는 뇌각 부분을 연구해서 돌고래의 지능이 인간에 육박하다는 이 사실을 밝혀낸 것도 불과 20여 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1: 그의 지능 지수표에 따르면 돌고래는 190으로 인간의 200 15에 아주 근접해 있으며, 코끼리가 150으로 3등. 동물 중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했던 원숭이는 63으로 겨우 4등이었습니다. 돌고래의 역할 분담. 돌고래 무리는 제각각 역할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행동합니다. 우두머리격인 돌고래 한 마리가 무리를 좌우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힘을 가진 두 마리의 수컷이 공동으로 무리를 이끌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오늘 신비한 동물 세계 나라에서 우리 지식의 망원경을 통해서 재미나는 새로운 지식들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0: 네,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가족들과 그리고 주위 분들과 친구들과 유쾌한 대화로서 상대방도 즐겁고 나 자신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할까요?
1: 친구들, 우리는 꼭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밝은 내일이란 그림의 뜻과 같고, 또 그런 사람에게 오늘이란 시간은 희망의 눈길을 보내지 않습니다.
2: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하겠지요.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3: 지금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준 친구들께 감사히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0: 공정사 양보구는 정석희의 지시에 따라 디지털과 5세대 통신 공업 사물 인터넷 기술의 자간에 지능 생산단을 한층 더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해 중국 베어링이 핵심 영역의 발전을 더잘 지탱하도록 힘다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도력 모범과 선진 열구는 인민의 모범이고 국가의 기둥입니다. 대국 중기로 중국의 푸른 꿈을 단조해야 합니다. 중국 제2중형기계 그룹 덕양 만항 모형단조유한 책임회사 8만 톤 모형단조 프레스반 대반장 염리민은 한창 팀원들과 함께 혁신 기술 공략과 기능 전승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염리민은 제조 강국, 우주 강국 건설의 재반 국면에 착안해 긴박감을 안고 노력 모범과 장인의 시범 선도 역할을 발휘하려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조이는 난제를 공략하고 더 많은 대국 중기를 안정적으로 단조해낼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 행복을 창조하고 실천을 통해 대업을 이루게 합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관건적 시기에 억만 노동자들은 마음과 힘을 응집하고 착실하고 실속 있게 일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고 노동으로 웅대한 비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1: 기초연구 강화차담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종료 연설이 과학기술계, 교육계, 산업계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두는 총서기의 당부를 명기하고 계속 분발 정진하여 부단히 공을 세우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해 계속 분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소장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인 방충은 종석의 연설은 을 3차례 방문해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혁신에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고 표했습니다. 바로 정성을 다해 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략 혁신에 집중하며 기초적, 전략적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석의 기초연구 관련 연설은 기초연구의 과학기술 연구 사업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정석의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토득하고 정석의 요구에 따라 10년을 들여 칼을 가는 인내심으로 난제를 공략해 무에서 유로의 독창적 혁신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기획 기간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관건적 공략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구는 전례없는 발전 기회를 맞이한 동시에 국제 경쟁 심화 등 다중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습근명 정석에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계 중국 농업과학원 기초과학센터를 건설하고 학제 간 교차, 공동 연구 돌파에 조직화된 기초연구 모델을 구축하여 높은 수준의 농업과학기술 자립차 간 가속화에 더 견고한 기초 이론 지원과 보다 효율적인 기술 원천 공급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편 국내외 수십 개 최고 과학연구단의 과학자들과 손잡고 작물 유전자 자원 계획을 발개하여 인류 문명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중국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가 에너지 투자 그룹 요한 회사 당조 석유이사 이사장인 추례는 우리는 기초 연구의 출제자가 되어 신형 에너지 체계 건설의 혁신 실천에서 과학 문제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기초 연구의 답변자가 되어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과 심층 융합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융합과 학과 간 혁신을 중요한 돌파구로 삼고 산업, 대학교, 연구기관 간 협력을 핵심 지탱력으로 키워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기업의 힘을 보탤 것입니다.
1: 5일 연휴 기간 각지 관광지는 놀이 항목을 풍부하게 하고 개방 시간을 연장하며 서비스 보상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관객들의 체험을 끊임없이 최적화하면서 그들이 휴일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섬서성 서안시의 여러 관광지가 역의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진시황 제릉박물관에서 관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산동성 관광객 진해화는 깊은 역사 문화를 보여주는 제릉박물관은 아주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 고봉에 대응해 진시황 제릉박물관은 이들 접대 규모를 기존의 6만 5천 명에서 7만 5천 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관광지 개방 시간을 2시간 연장했습니다. 박물관 매표 관리부 부주임 성근강에 따르면 사전에 예약 통로의 용량을 확대하고 시간대별로 입장권을 발급해 관객들이 관광 고봉 시간대를 피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산서 대동 운강석굴에서 각지 관객들은 중후한 석각 보물 속에서 문화 융합과 문명 융합의 웅대한 힘을 느꼈습니다. 관객 대녀사는 웅위한 운강석굴에 매료되고 옛사람들의 지혜에 감탄한다며 총체적으로 체험감이 양호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휴 기간 석굴 관광지는 개방 시간을 4시간 반 연장하고 무료 주차 자리 8천여 개를 제공했습니다. 운강연구원 문화관광융합발전센터 부주임 하려구는 개방 시간을 연장하고 유람 코스를 최적화하며 봉사 당직을 늘리는 등 해놓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서강은 연예와 옛마을 관광, 향촌 소비 등 심층 융합을 추진해 문화 관광 열기를 농민들의 소득 증대로 전환시키기 위해 힘다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5일을 연휴 기간 개민 보조금을 내놓는 등 다각적으로 힘을 모아 시장에 겹치면서 소비 수요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절강성 가흥의 한 가전 매장에서 소비자 조 여사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골랐습니다. 세탁기의 정가는 4,500원이었으나 국가 보조금 혜택을 받아 3,800여 원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0: 에는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가흥시 나모카드에서 발행한 행복한 생활, 즐거운 쇼핑 시즌 소비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주 여사는 마침 가도 보조금이 있어 두 개를 합쳐 초년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모카도 경제발전판공실 직원 심자오 씨는 4월 28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도에서 네 차례 걸쳐 350만 원 상당의 소비권을 발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가전제품 구매 외에도 소비권은 일시, 숙박, 슈퍼마켓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 연휴 기간 흥룡강성은 5천만 원 상당의 문화 관광 소비권을 발행하고 100갈래 정품 관광 코스, 100차례 특색 행사, 100가지 해밍 정책을 통합 추진하여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할빈 쇼핑몰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새옷 사기, 수공예 체험, 느린 생활 즐기기라는 다원화 소비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할빈 시민 류여사는 원래는 봄옷 한벌 사기 위해서 찾았는데 수공예도 체험할 수 있고 또 완성품도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하루였다며 아이들도 매우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1: 제139회 광주교육회 3사전시가 5월 3일, 4일 차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업의 제품 혁신으로부터 글로벌 시장 수요까지, 문화적 정체성에서 경제무역 상생에 이르기까지, 중국 요소를 포함한 상품은 광주교육회를 통해 문화 전파와 글로벌 산업 기회를 연결시켰습니다. 해외 시장의 활발한 수요는 광주교육회 전시관 밖의 무역업체도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최근 몇 년간 광주시는 광주교역회 개최지로서의 지리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정밀 수급 연결 활동을 정상화하고 더 많은 무역 협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했습니다. 광주시 해주구 과학기술공상정보국 총경제사 4구는 고효율적이고 정밀한 연결과 일대일로 연결은 구매상들의 구매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한면으로는 중대형 상권 상인들의 제품을 해외 시장에 더잘 홍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 5월 3일, 극동국제군사법정이 재판 개시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도쿄 재판으로 불리는 이 국제대재판은 근 2년 7개월에 걸쳐 법에 따라 일본 각급 전범에 대한 기소 심리를 진행했으며 세계 반파쇼 전쟁의 승리 성과를 법률 형식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함강근, 정금아였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무관세 열세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새 구도를 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52개 아프리카 수교국들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 수교한 모든 출입국에 대해 일방적 또는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실시한 첫 주요 경제체로 됐습니다. 네, 이 조치에 대해서 아프리카연맹위원회 요습 부주석은 중요하고 적시적이며 형제애가 넘치는 처사라고 전사의 장벽이 높으며 기반시설 고리가 박약한 문제가 겹치면서 네, 아프리카에 많은 양질 특색 상품들이 국제 경제 순환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또한 아프리카는 국제 분업에서 장기적으로 원자재 공급자 위치에 머물러 경제 구조가 단순하고 취약하여 산업화 과정이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게다가 일부 서방 국가는 관세를 압박 도구로 삼아 무역의 정상적인 흐름을 막았고, 지역 충돌의 파급 효과도 아프리카를 지속적으로 타

0: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프리카 국가는 자주적인 발전을 가속화하고 자국 산업 사슬을 확장하며 수출 규모를 늘리고 일국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활력을 진작시킬 수 있기를 절실히 희망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국가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는 시종 실질적인 행동으로 진심, 실속, 친밀, 성실의 대아프리카 정책 이념과 올바른 의리관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무관세 조치는 단순한 무역 감면 정책이 아니라 중국 아프리카 협력 론단에서 확정한 각종 실무 협력 조치와 심도 있게 연계됩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특색 상품이 초대형 시장으로 진입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략적 인솔로 삼아 아프리카 현지 콜드체인 산업의 협동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소아프리카 꽃뜨디 바레에서는 중국 기업이 건설한 현대적 코코아 가공 공장이 가동되며 현재에서 장기적으로 1차 원자재만 수출하던 역사를 끝냈고 농민들이 심층 가공에 참여해 부가가치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관세는 무역 번영의 금열세, 산업 투자의 추진기, 위기 극복의 단비, 중국 아프리카 진선의 연결다리가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아프리카 양질 특색 상품이 중국 가정에 보급되면서 중국과 아프리카인민의 성취감과 행복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대하 아프리카 중국 연구센터 데이비드 모냐의 소장은 중국의 무관세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시행됐다고 인상회의에서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모든 발달국과 경제력이 비교적 강한 국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독립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기사처럼 현재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불거지고 일부 강대국이 무역 장벽을 부단히 세우는 상황에서 중국이 아프리카의 시장을 전면 개방한 조치는 글로벌 무역 체계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준다고 비유했습니다. 무관세는 신시대 중국 아프리카 협력의 빛나는 명함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 수교 70주년이라는 새로운 기점에서 쌍방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국
1: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心真波罗。
1: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내외초점문제와중요한사건사변에대한자상한보도와설명을해드리는심층보도시간입니다이시간진행을맡은함강일입니다먼저학습시간을보내드리고분석과설명시간에는상해협력기구녹색과지속가능발전논단에보낸숙근평주석의축하편지가회의에참석한귀빈들속에서강렬한반향을불러일으켰다는데대해말씀드립니다그리고뉴스조작시간에는아랍연합투쟁국의탈퇴와그에따른변수에대해말씀드립니다여러분들의애청바랍니다

수호해야 합니다. 다각기구는 다각주의를 실천하는 분해법이자 다각주의를 수호하는 기본 틀로서 우리는 그 권위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종 제도와 규칙을 통해 각국의 관계를 조율하고 규범화하며

자신의힘을믿고약자를괴롭히는현상을반대해야합니다발뚝이굵고두목이센자가세상을쥐락펴락하게해서는안되며다각주의를빌미로일방주의를행해서도안됩니다원칙을지켜야하며규칙이일단정해지면모두가효과적으로순수해야합니다선택적다각주의가우리의선택사항이되어서는안됩니다우리는충돌과대항이아닌협상과협력을견지해야합니다각국이역사와문화사회제도면에서보여주는차이는협력의동력이되어야지대립이나대항의비유가돼서는안됩니다서로차이를존중하고수용하며다른나라의내정을간섭하지않으며협상과대화를통해이견상의를해소해야합니다역사와현실은오늘의세계가냉전이나열전무역전이나과학기술전과같은대립과대항이라는잘못된길로나아간다면결국에는각국의리익에손해를끼치고인민의복지를희생시키게된다는점을거듭우리에게알려주고있습니다우리는냉전적사고방식과제로섬게임과같은낡은리념을버리고서로간에존중하고량대하며전략적인소통을통해정치적상호신뢰를증진해야합니다호혜상생의협력관을엄격히지키고일인위하리기주의등변협한정책을반대하며발전우위를독점하는일면적인방법을지향하고각국의평등한발전고대를보장하며공동발전과번영을추진해야합니다우리는서로공격하며결사적으로싸우는격투전이아니라서로비기고날아잡고투어하며함께진보하는육상경기와같은공평과공정에기반한경쟁을권장해야합니다우리는제자리걸음이아닌시대와의병진을견지해야합니다지난100년간겪어보지못한세계적인대변혁의국면에직면한현시대는대발전의시대이자대변혁의시대입니다21세기의다각주의는수정혁신을견지하면서미래지향적차원에서실천해야합니다다각주의핵심가치와기본원칙을견지하는동시에세계구도의변화에립각하고세계적인도전에대응하는수요에착안하며광범위하게협상하고인식의공감대를형성한데기초에글로벌운영체계를개혁하고보완해야합니다우리는세계보건기구의역할을발휘시켜인류위생건강공동체를구축해야합니다세계무역기구와국제금융통화체계개혁을추진하고세계경제의성장을추진하며발전도상국의발전권익과공간을보장해야합니다인간을중심으로하고사실을기반으로하는정책방향을견지하고세계적인디지털운영규칙을검토하고제정해야합니다기후변화대응에대한파리협약을이행하고친환경발전을추진해야합니다계속해발전을우선시하며유엔2030지속가능발전목표를실행하고각국특히는발전도상국이글로벌발전에따른혜택을누릴수있도록확보해야합니다신사숙녀여러분버들중국인민은오랜기간의간고한분투를거쳐이제곧조여사회전면실현의승리를앞두고있습니다우리는빈곤퇴치난관돌파에서역사적성과를이룩했으며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전면건설하는새장정의길에올랐습니다우리는새로운발전단계에립각하고새로운발전이념을관철하며국내대순환을주체로하고국내순환과국제순환이서로추진하는새로운발전구도를적극구축하며다각국과함께장기적으로평화롭고보편적으로안전하고공동번영하고개방적이고포용적이며깨끗하고아름다운세계를건설할것입니다중국은계속국제적인방역협력에적극동참할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해협력기구 녹색과 지속가능 발전론단에 보낸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가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상해협력기구 녹색과 지속가능 발전론단에 보낸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가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는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간 교류와 참조를 심화하고 녹색과 지속가능 발전 영역의 실무협력을 강화할 때 대한 습근평 주석의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했으며 글로벌 생태문명 건설을 공동 도모하고 글로벌 관리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중국 방안과 상해협력 방안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는 상해협력기구 기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할 때 대한 중국의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부비서장 소엘칸은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의 인도하에 중국은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는 총체적 예비를 한층 더 좌대하는 한편 지속가능 발전 면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한 국가들의 경험을 보급해 글로벌 발전에 더 많은 실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르기즈스탄 대통령 특별대표 바크트 토로바예프는 최근 연간 녹색 발전 분야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를 이룩한 중국은 글로벌 녹색 전환의 중요한 선도자로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수 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후세의 발전 사이의 심층 논리를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녹색 환경 보호, 기술 혁신과 자연 자원 관리 등 면에서 절강성 이룩한 성과가 바로 성공적 사례입니다. 라오스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국장 수파송 시라페는 녹색 지속 가능 발전에서 중국이 이룩한 성과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중국의 경험은 배우고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걸음에 수파송 시라페는 절강성 명파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기업을 참관했습니다. 녹색 발전을 위한 중국의 생생한 실천 과정은 수파송 시라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중국 주재 미얀마 대사 주어먼니는 최근 연간 크게 개선된 공기질과 수질 그리고 끊임없이 확대된 삼림 면적 등은 중국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녹수 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은 원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미얀마는 자연 환경 보호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는 녹색 지속 가능 발전 분야에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간 실무협력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아르메니아 부총리 그리 고량은 글로벌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 생태문명 리념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표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지구에서 공존하려면 책임을 공동 짊어져야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상해협력기구 기틀 내에서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보호, 토양 퇴화에 대한 관리와 사막화 퇴치 등 분야의 협력을 전개하는 데 깊은 중시를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 쿠웨이트 대사 나짐은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는 환경 도전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할 때 대한 중국의 염원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색 발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깊이 중시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최근 연간 환경보호, 신에너지 등 분야의 중대한 협력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조제 아제르바이잔 대사 부니아드 후셰노프는 습근평 주석의 조카 편지는 글로벌 녹색 발전, 환경보호, 그리고 기후 협력을 위한 중국의 책임감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표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기틀 안에서 녹색엔이 경제발전의 활력과 근성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라오스 농림부 부부장 잔타쿤 부다파는 중요한 협력과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 본기론단은 각 측이 지혜를 응집하고 녹색발전 경도를 함께 논의하며 상해협력기구 회원국들이 녹색과 지속가능 발전 분야의 실무협력을 심화하는 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라오스는 각국과 함께 글로벌 관리 창의를 실천하고 글로벌 녹색 발전을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조제 몽골국 대사관 비서 바테르는 습근평 주석의 조카 편지는 녹색 발전과 상해협력기구 내부의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성을 각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상해협력 대가족 성원들이 대화와 교류, 행동을 통해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미 글로벌 선행자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지속 가능 발전 문제 국제기구 연락 특별대표 보리스 틴토프는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인류 운명 공동체 리념과 글로벌 발전 창의는 세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며 지속 가능한 전진, 지속 가능 발전 면에서 상해 협력 기구가 인솔 역할을 발휘하고 시범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미 글로벌 선행자 중 하나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중국 그리고 상해협력기구 동반자들과 함께 이 길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파키스탄 기후변화 환경조정부 국무장관 셰즐라 할랄은 예전에 기후행동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 지속가능 발전과 경제진보는 상부상조하며 무작위의 대가가 녹색 전환의 원가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습니다. 셰즐라 할랄 국무장관은 녹색 지속 가능 발전 면에서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리념은 오늘날 글로벌 환경의 도전에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선도를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상해 주재 우즈베키스탄 총경사 이스마일로프는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고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생계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보이는 중국의 발전 방식 전환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몰디브 기후변화와 환경에너지부 국무장관 무함마드 바이즈는 몰디브는 습근평 주석이 축하 편지에서 강조한 정책 간 접목, 경험 교류, 프로젝트 협력을 깊이 중시하며 이는 현실적이면서도 적시적이라고 표했습니다. 각 측은 능력 건설과 지식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따른 해결책을 지지함으로써 글로벌과 지역 협력 기제가 작은 섬 발전 도상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몰디브는 중국과 기타 동반자들과 함께 녹색 지속 가능의 행정

발전을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랍연합수장국의 탈퇴와 그에 따른 변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아랍연합수장국이 5월 1일부터 석유수출국 기구와 석유수출국 기구 플러스 협의체에서 탈퇴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석유수출국 기구의 제3대 산유국인 아랍연합수장국의 탈퇴는 배당 규제를 돌파하고 증산을 실현할 경제적 고려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최근 이견 상의가 커지고 각축이 격화하는 정치적 원인 그리고 이란과 미국 간 전쟁의 현실적 자극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아랍연합수장국의 이번 조치가 이미 복잡하고 불안정한 중동 지연 구도에 충격을 줄 것인지 그리고 세계 석유 가격에 가져다주는 단기적 또는 장기적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대서양 리사회 전문가 윌리엄 웨클슬러는 아랍연합 수장국을 두고 소개한 지 옥지깃적으로 말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을 통해 아랍연합 수장국은 석유 수출국 기구의 배당 규제 속박을 벗어나 증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계 언론은 석유 수출국 기구의 배당 규제 때문에 아랍연합 수장국의 일일 원유 산량이 340만 배럴에 그쳤지만 탈퇴 후 일일 원유 산량이 500만 배럴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 이란 정세는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하도록 아랍연합수장국을 떠밀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이 지속적으로 막히고 해만 국가의 에너지 수출이 영향을 받으면서 국제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랍연합수장국 동부에 위치한 푸타일라 항의 해운은 봉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아랍연합수장국은 특유의 지리적 우세를 이용해 원유 산량을 유연하게 조성하고 전시 실리를 지니겠습니다. 노르웨이 리츠더 에너지 회사 분석가 호르헤 레오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최고봉에 접근함에 따라 아랍연합수장국의 에너지 전략 사고가 전환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배당 규제 하에서 피동적으로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비교적 높은 유가에 의존해 재정을 지탱하는 산유국과는 달리 아랍연합수장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완료하기 전에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현찰화해 자체의 경제 전환에 활용하고 또 경제의 다원화 전략을 다그치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차일라 항으로 통하는 수송관의 수송 능력이 제한된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태세가 풀리지 않음으로써 아랍연합 수장국의 탈퇴는 단시일 내에 국제 유가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아랍연합 수장국의 원유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면서 유가에 대해 어느 정도 하행 압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석유 수출국 기구의 조정력이 약화하면서 국제 원유 시장의 파동이 더욱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아랍연합 수장국의 탈퇴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큰 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여러 분야에서 존재하는 갈등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기사에서 이는 상업적 결정이자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해만 지역의 2대 강국으로 불리웠습니다.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영향력을 둘러싼 각축을 펼치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0: 예멘 사태, 수단 충돌, 대이란 정책과 대이스라엘 관계 등 지역 문제에서 아랍연합 수장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두 이견 상의가 나타났으며 에너지 정책, 외자 유치, 고급 인재 유치 등 면에서 안만비에 경쟁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예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연합 수장국이 지원하는 예멘 남부 과도위원회를 공격했습니다. 따라서 예멘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 상의가 마쿠에서 무대 위로 번져졌습니다. 올 2월 말 이래 이란 전쟁 사태는 양국의 이견 상의를 더욱 격화시켰으며 아랍연합 수장국의 불만 정서는 지역 기타 나라와 다각기제에 파급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후 미군 기지가 위치한 해만 국가는 이란의 반격 목표가 됐습니다. 그중 아랍연합 수장국이 가장 심각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은 해만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를 바라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개 태도에서 신중성을 기했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邻국과 해만 아랍국가 협력위원회 등 지역 다각기구가 이란에 대해 너무 연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랍연합수장국은 이번 탈퇴를 두고 그 어떤 특정 산유국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지만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관계협회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냉각하는 것이 탈퇴의 원인 중 하나이다고 풀이했습니다. 가디언신문은 이란과 미국 간 전쟁에서 아랍연합수장국이 지역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은 경제 통합을 유지하려는 석유 수출국의 의지를 약화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랍연합수장국이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한 후 일부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해만 국가 간 협력 관계를 부정하면서 아랍연합수장국이 해만 아랍국가협력위원회와 아랍국가연맹 등 지역기제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아랍국가연맹 내에서 아랍연합수장국이 역할 조정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관련 기구에서 완전히 탈퇴하지 않더라도 자금 조달을 중단하고 참여도를 약화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아랍연합수장국의 이번 탈퇴는 일부 해만 국가 내부의 정책 분기와 리익 갈등을 폭로했지만 상호 관계가 완전히 파열로 치닫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때 해만 가국은 안정한 환경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비록 경제적 경쟁과 영향력 각축이 존재하지만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대세 흐름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한 날, 아랍연합 수장국 부총리 겸 외무장관 압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해만 아랍국가협력위원회 정상회에 참석하고 회원국의 안전은 분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보, 안정,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회원국의 핵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랍연합수장국은 계속 노력을 경주하려는다고 표했습니다. 수단 경제학자 무함마드 누르헤딘 하심은 아랍연합수장국이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한 것은 본질적으로 말해 아랍연합수장국 정책의 자주성이 끊임없이 증강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는 결코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해만 국가와 완전히 대립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비록 상호 경쟁이 존재하지만 상호 관계는 여전히 공동의 경제 요구와 안보 이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티크리트 대학 주마 무함마드 교수도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주마는 아랍연합수장국의 탈퇴는 자신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현실적 고려에서 비롯한 것이며 인원 왕래가 밀접하고 경제 무역이 심층융합하고 안전 이익 등면에서 동고동락하는 전반 구도를 개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어벨레를 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총합 방송이 8시를 알려드렸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다.

0: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해가 된다. 하루가 모여서 한 해가 된다. 하루가 모여서 한 10년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10년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100년 된다. 하루가 모여서 한 100년 된다. 짧디 짧은 인생길에 금쪽 같은 하루라. 짧디 짧은 인생길에 금쪽 같은 하루라. 보람 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보람 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1: 하루가 모여서 시절이 되고.
0: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하루가 모여서 시절이 되고, 하루가 모여서 시절이 되고, 하루가 모여서 세월이 된다. 하루가 모여서 세월이 된다. 하루가 모여서 시대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시대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역사가 된다. 하루가 모여서 역사가 된다. 짧디 짧은 인생길에 금쪽 같은 하루라. 짧디 짧은 인생길에 금쪽 같은 하루라. 보람 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보람 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2절 끝나고 한 구절 반복됩니다. 보람 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보람 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네, 김웅준 작사, 김덕철 작곡의 최승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자, 아래 1절부터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1절 한 번만 더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하루가 모여, 하루가 모여, 하루가 모여. 처음에 낮게 띕니다.

멋멋올라가시오멋지게합니다멋지게살자명심하겠습니다자다같이1절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

반복되는 부분 보람 있게 보내보자 멋지게 살자 멋지게 이렇습니다. 멋지게 같은 음을 나가는 게 아닙니다. 멋지게 살자 지에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앞보아래두줄보겠습니다멋지게멋지게여긴내려옵니다멋지게게살자그렇지만마지막보십시오멋지게다시올라갑니다멋지게게에서다시올라가야됩니다명심합니다자다같이2절불러보겠습니다

0: 네, 노래한마당 오늘은 김웅준 작사, 김득철 작곡, 최승화의 하루가 모여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3번, 79163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오사운동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오사 정신을 발양해 위대한 시대에 부응하자. 2019년 4월 30일. 오늘날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개척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리론 체계를 형성했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켜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도록 추진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자신감, 리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됐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는 전례 없이 밝은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 운동의 주제와 신시대 중국 청년 운동의 방향 그리고 신시대 중국 청년들의 사명은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의 령도를 견

0: 제하고 인민과 함께 두개 백년의 분토 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사회 전반의 역량에서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생기 있는 역량으로서 나라의 희망과 민족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중화민족 발전의 가장 좋은 시기를 맞이한 신시대 중국 청년들에게는 인생에서 큰 뜻과 포부를 펼쳐나갈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으며 또한 하늘이 내린 중임을 떠맡게 될 시대적 사명이 안겨졌습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계속해 오사 청년 정신을 발양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아 당과 인민의 기대와 민족의 중탁을 저버리지 말고 위대한 시대에 부응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원대한 리상을 수립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리상과 신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의 원대한 리상과 확고한 신념은 한나라 한민족이 힘차게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청년들이 원대한 포부를 가진다면 분발 정신할 수 있는 힘이 분출돼 길을 잃은 배처럼 떠도는 그런 청춘 세월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성인의 뜻을 두면 성자가 되고 현인의 뜻을 두면 현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저마다 인생 목표가 다르고 직업 선택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조국과 인민이라는 대화에 나 자신이라는 소화를 담아 운명을 함께하며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만 보다 높은 경지에 올라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조국의 수요와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가 선택한 어떤 독선적인 길이든 갈수록 좁아져 척촌 지지에 몰리는 결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막스주의의 한 신앙,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인민 대중에게 다가가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무대를 찾아가며 창업과 분투 속에 리상과 신념을 꽃피우고 혁신과 창조 속에 청춘을 빛내야 합니다. 둘째,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위대한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손중산 선생은 사람의 됨됨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조국을 기만하고 배신한다면 자기 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세상 어디에도 머리를 들수 없고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중국 사람에게 있어서 조국 사랑은 누구나 지켜야 할 본분이고 짊어져야 할 책임이며 가슴속에 간직해야 할 정화와 마음가짐입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열애하는 것은 인재로 성장하고 사업에서 성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망입니다. 현시대 중국에서 애국주의의 본질은 시종 조국과 당과 사회주의에 대한 사랑을 고도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우국우민과 애국애민의 충정을 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끊임없이 기여해야 하며 평생토록 온갖 정성을 다해 억세게 분투하는 것으로 애국주의 열정을 불태우고 애국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시종 마음속에 고양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류설화 작사 박영일 작곡의 진달래를 림정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도합 10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 고양이, 쥐, 아장과 산해경, 24효도, 오창회, 무상, 백초원에서 산미소까지 아버지의 병환 이 7편은 어린 시절을 회억하여 쓴 것인데 독자들은 로신 고향의 민속과 당시의 세태 인정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질구레한일 후진호 선생, 범해농 이세 편은 로신이 고향을 떠나 남경과 일본에서 학문 탐구 과정과 귀국한 후에 한 단락 경력을 적고 있는데 청년 시기 로신이 진리를 탐구하는 길에서의 무거운 발자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 계속하여 로신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车开向伊住。아마도작년부터내가고양이를적대시한다는소문이떠돌았던것같다그소문은자연내가쓴토끼와고양이라는글에서연유한것이다이것은자업자득으로서할말이없긴하지만그에대해조금더신경을쓰진아니했다그런데올해들어나는그것이몹시마음에걸렸다나는늘글을끄적이다보니일단글이인쇄되어나가면어떤사람들에게는가려운데를긁어주기보다아픈곳을찌르는경우가많은모양이다만일모르고명인또는명교수의심기를건드리거나지어청년들을지도할책임을이논리는아주묘하게내가한말을이용하여나를개라고증명하는동시에나의모든말을앞뒤가맞지않는것으로만들어모조리뒤집으려하고있다설사내가2는 4, 3, 3은 9라고하더라도얼토당토한것으로되어전부틀릴뿐만아니라그신사님들의입에서는2는 7, 3, 3은 1000이라고말을해도지당한것이되어버린다하여나는짬을내어혹은신경을써서개와고양이가원수사이가된동기에대해알아보기로했다그렇다고동기로서작품을평가하는목전의학자들의류행을흉내내려는것은아니고그저나자신을우선납득시키고싶은것뿐이다이것이동물심리학자들에게는어려운일이아니라고생각하였지만가석하게도나는이에대한학문이없다후에덴하르트박사의자연역사속의국민동화에서나는끝내그원인을발견하였다바로이런까닭이라여러세게소개를하였다코끼리를데려왔어요모두들개를비웃었다그로부터개와고양이는원수지간이되었다고한다게르만인들은삼림에서벗어난지그리오래되진않았지만학술문의수준은상당하여책의장정이나장난감을만드는기술은이미사람들의사랑을받을정도에달한다하지만이동화만은아주치졸하고원수를맺는방식도너무재미가없다고양이가등을활등처럼잔뜩살고는것은명예를

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 아니었고 그 원인은 걔 자신이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긴 원인이라고 치자면 그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고양이를 적대시하는 원인은 이와는 아주 딴판이다. 기실 사람과 짐승을 그리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동물 세계는 비록 옛사람들의 환상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자유롭진 않지만 시끄럽고 가식적인 일은 인간들보단 적다. 동물들은 성정대로 좋은 것은 좋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며 변명 따위는 한마디도 없다. 벌레나 구더기는 더러울진 몰라도 그것들은 스스로 청고한 척 하지 않으며 맹수나 맹금은 약한 동물을 먹이로 하기에 흉포하기는 하지만 종대로 무슨 공리거나 정의의 깃발을 내들지 않으며 희생자가 다 잡혀 먹일 때까지 자기들을 찬미하고 숭배하라곤 하진 않는다. 사람이 진립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연계의 일대 진보이다. 말할 수 있게 된 것도 역시 일대 큰 진보이며 글을 쓰고 문장을 짓는 것도 역시 큰 진보이다. 하지만 거짓말도 동시에 생겨났기에 타락도 같이 시작이 되었다. 거짓말은 그렇다 치고 마음이 없는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니 단지 울거나 소리만 지르는 동물에 대면 진짜 낯두껍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로신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의 산문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음악은 신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을 시키는 형체 없는 기묘한 색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은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음악은 또 마음속 상처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이 아닐까요? 네,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고 그 가사들을 해석하면서 나 또한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은 듣기도 하면서 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첫 곡이 되겠습니다. 강화 가수의 희노애락 징검다리 함께 듣겠습니다.

같은 해인데 떠오를 때마다 그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서서히 산마루를 향해 발돋움하는 아침 해돋이도 어제 아침과는 다를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되풀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것 없이 그냥 그대로인 듯 싶어도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과 몸짓과 말씨 등 순간순간 그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거짓말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요? 안으로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어느 것도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늘 새롭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름이 없는 똑같은 나라면 오늘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창 시절 비 오는 날이면 학교 교문 앞에서 한 손에 우산을 든 채 쏟아지는 비를 사랑으로 맞으며 나를 기다리시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도착하는 날을 위해 모락모락 김이 나는 옥수수 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한 걸음의 병원에 달려가지만 당신 아프실 때는 늘 괜찮으시다는 어머니. 화장실 갈 때에도 잠이 든 가족 깰까봐 내내 조심하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늘 자식 걱정에 어머니 눈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손에는 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셜 실버스타인 작가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납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사과나무이고 자식은 소년일 것입니다. 아낌없이 소년을 위해 사과도 주고 쉴 수 있게 나무 그늘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신체의 일부인 기둥까지 내어주고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행복해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노인이 되어 찾아온 소년에게 자신의 밑둥을 내어주며 앉으라고 하는 사과나무의 마음이 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비록 머리에 하얗게 눈이 내리고 얼굴에는 거미줄처럼 깊은 주름이 지고 손은 거칠고 딱딱하게 굳어 주름이 졌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자식을 위해 밤낮으로 기꺼이 한몸 희생을 하신 어머니의 손이 아닐까요? 내어주고도 또 내어주고도 늘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이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대가 없이 베푸는 거룩한 손. 어머니 손은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바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할 테지만 생각해보면 내게 겨울마다 양식이 되어준 고구마에게 매 순간 가슴을 채워준 신선한 공기에게 언제나 웃는 꽃에게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또 추운 겨울을 지내고도 순백으로 피어나는 몽련에게 내 안의 단순성을 일깨워주는 첫 민들레를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도 해봅니다. 김미화의 멋진 날 듣고 옵니다.

데니스 워터스는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골프 선수였는데 어느 날 골프 카드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두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데니스는 다른 골퍼들 옆에 서서 그들이 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앉아서도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냈었고 골프 카트의 의자를 빙빙 돌릴 수 있도록 고안해서 카트 의자에 앉은 채 공을 쳤습니다. 결국 그는 앉은 자세에서 250야드나 공을 날릴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골프 지도 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 인간의 정신은 마비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숨을 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김매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코신.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感，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年级。

0: 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2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可以掀翻小池塘，但不能掀翻大海。经历了无数次狂风骤雨，大海依旧在那儿。